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나침반에 대해서 뭐 서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떠오르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고 하루하루 더 뿌리를 박아서 거룩하게 세워지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다소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흔들림이 잦아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곧게 살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영양소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속삭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치기 만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말씀도 감동적이죠.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곧게 살펴라. 그래서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의 모든 길, 모든 행사를 든든하게 하라. 아멘. 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37편 23절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 수 있다고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뭐 세상의 어떤 유혹,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의 주장,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서 우리가 다소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나침반처럼 결국에는 그 진폭을 좀 줄이면서 잦아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멈춰설 수 있기를 그렇게 곧장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성경 구절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무지개 배경에 또 말씀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담을 오시면 장문 100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성경 구절, 네 구절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자, 말씀의 영양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의 영양제 잘 챙겨 드셨으면 이제 기도의 영양제도 챙겨 드셔야겠죠. 자, 오늘의 특별한 또 기도문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도문 키워드 잘 들으시고요. 오늘 기도문 키워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뭐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키워드가 오픈이 됐는데 자, 오늘의 키워드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고요. 아, 지금 네, 한 글자. 오늘 한 글자 키워드고 우리의 방향이 이 세상의 뭐 여러 가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그러니까 뭐 세속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침반이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위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한 글자 위라고 정했습니다. 위 자 오늘의 키워드는 위입니다. 위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위 네, 위라고
문자 차

참여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도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또 나침반, 나침반이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 막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그렇게 좀 흔들림을 멈추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위, 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우리 신체 기관의 위도 맞아요. 네, 같은 글자니까 네, 위라고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하고 위는 각각 문자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혼동 없이 정확하게 오타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171번님께서 위 이거 맞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위 맞습니다. 네, 위. 위기 할 때 위 맞아요. 그리고 위로 할 때 위자 맞습니다. 네, 위, 그 위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770번님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위 감사 은혜. 네, 또 아 감사 은혜 복음성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제 2부 시간에 또 신청곡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그 찬양 잘 제가 확인하고 2부 시간에 풍성하게 그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해드는 1부 시간에 뭐 아시다시피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진행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셔서 귀한 찬양을 또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훈제 계란 프로젝트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네, 훈제계란 프로젝트였습니다. 훈제계란 프로젝트.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네, 그래서

이름에 훈자가 들어가는 멤버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름에 란자가 들어가는 멤버가 있습니다. 남성 보컬, 여성 보컬이 있잖아요. 그래서 훈 그리고 란 해서 훈제계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아름다운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걱정과 근심으로 때때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흔들림이 잦아들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여러분의 하루 또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면서 오늘 두 가지의 선물 사랑의 뜰 안에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정말 말씀이 뭐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말씀들이 참 좋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정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씀들 네 구절 엄선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룩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문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또 키워드가 위죠. 위,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위를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담아서 위라고 정했으니까 샵 9330번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위,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얼른 소개해볼게요. 자, 씨앗 하시면서 또 6802번님께서 굿모닝 하고 외쳐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참 덥긴 해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틈틈이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열심히 또 레미콘 운행하고 계시는 5101번님께서 반갑습니다. 씨앗 또 신청해 주셨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2739번님 샬롬. 7월을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세워지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씨앗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2739번님 문자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8457번님 오늘도 말씀 씨앗으로 진리 안에서 요동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맞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뭐 상황과 현실에 잠깐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때로는 그 흔들림의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의 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802번님께서 또 열정 가득한 피디님 오늘도 파이팅 하시면서 건강한 날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자, 1454번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 김미영을 붙들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사랑했더란 이번 주 또 인사말로 나누고 있는 또 내용을 잘 인용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꼭 붙잡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위 하시면서 위를 향한 소망 3328번님 또 문자 주셨고 1454번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2000년대 사랑을 받았던 찬양대 소개해드리면서 또 들려드렸던 곡이 바로 하늘 소망이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리. 아,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하늘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의 나침반은 항상 결국에는 위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96번님 오늘은 위네요. 위 하고 또 문자 주셨고요. 5073번님 위로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갈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라고 5073번님 문자 주셨는데, 자,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쉽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걸로 유명했던 그 작가분

계시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작가분께서 이제 참 쉽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그림을 그렸던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이제 때때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누군가 질문을 한 거죠. 때때로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실수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던 그분이 참 쉽죠? 하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습니다. 더 진한 색깔로 더 칠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상처가 있고 때때로 우리의 좀 아픔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덧칠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73번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문득 그 내용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낙담되고 좀 작아지고 뭐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덧칠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덧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2331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145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또 2557번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씨앗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자, 아유, 또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어요. 7770번님께서 30대 김남훈, 네, 위암 3기로 항암 치료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도의 용사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일로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문자 주셨는데 우리 30대 또 위암 3기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우리 김남훈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 짧게나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화살을 좀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5957번님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3번, 4번 아이가 아이고 셋째, 넷째 아이가 열이 나서 아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잠시 마트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게 되어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말씀 씨앗으로 다시 한번 하루를 힘내서 살아보려 합니다. 또 기도의 영양제도 받고 싶습니다. 위라고 또 문자 주셨는데요. 아, 네. 힘내시고.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싶네요. 이 더운 날 또 아이들이 또 아파서 열이 나고 그것을 돌보고 있어서 정신없는 시간 중에서 잠깐이나마 극동방송 듣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에 위로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우, 네, 좋은 일들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희 사랑의 드란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자, 이 시간은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분위기가 조금은 왁자지껄하고 또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우당탕탕 찬양선곡 대작전의 멤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또 고정 멤버시죠. 이 대전극동방송에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그리고 좋은 찬양들을 서머 스페셜 기간 가운데 발굴해서 전해주고 있는, 자, 거대 비둘기 전서구 우리 또 남지구 PD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 네. 남지구입니다.
0: 아, 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요즘 홀쭉해져 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제가 지금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가지고.
0: 그러면 운동을 못하면 좀 더 이제 원래 키웠던 몸이 줄어드는 그런
1: 맞습니다.
0: 기간인가요? 네,
1: 근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아무튼 저희 방송부 내에서는 이제 우리 남지구 PD를 이제 남 트레이너라고 부르곤 합니다. 운동 상식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굉장히 이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을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이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아마 지금 이분의 얼굴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의 전 파트너죠. 네, 전 파트너. 이분을 모시기 위해 이분이 사실 이 시간대 가장 바쁘거든요. 이 시간대 업무를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0: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아, 우리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 아니, 스튜디오에 늘 혼자 있거든요.
0: 네.
1: 이게 혼자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우리 다슬 PD가 얘기하는데 우리 남지구 PD께서 지금 굉장히 기침을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2: 죄송합니다.
0: 제가 농담입니다.
2: 못 감기가 있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무튼 우리 다슬 PD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그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이건 이제 다슬 PD의 스타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이밍이 어떻습니까?
1: 네.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좀
0: 별로예요.
1: 예.
0: 아, 그래.
1: 지금 머릿속에 자꾸 비방용 용어만 떠오르는데. 우당탕탕부터 뭔가.
0: 우당탕탕. 네. 우당탕탕.
1: 우당탕탕.
2: 거기에서 우당탕탕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0: 아, 저도 이제 탕탕 정도는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는 한 주 더 와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한 주면 충분하다고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오늘 또 문자도 남겨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주제를 좀 방송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저희 주제에 맞는 찬양을 우리 각자가 하나씩 좀 추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두 곡씩 선정해왔는데 이 두 곡 중에서 일단 한 곡씩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릴 거예요. 한 곡씩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서 가장 다득표한 그 사람이 두 번째 곡을 소개하면서 1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일단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입니다. 아, 이것도 제 스타일이죠. 네.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휴가 갈 때, 가족들 간에 휴가 갈 때 이 찬양을 좀 듣고 가시면 참 좋지 않겠느냐 라고 찬양을 좀 추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가 또 야심차게 곡을 선정해 왔을 텐데 참고로 이제 남지구 P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2: 아, 네, 맞습니다.
0: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에게 이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2: 그렇죠.
0: 이 곡 할 거다고.
2: 네, 전해드리고 싶은 곡은 너무 많은데
0: 네.
2: 아, 거기에서 좀 선별하느라
0: 네.
2: 제가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0: 각자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우리 네. 최다슬 P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 거의 바로 좀 빨리 굉장히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한 찬양들이 한가득 나올 텐데 자, 어떻게 저희가 곡들을 소개해드릴지 순서를 정해볼게요. 자, 과연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요. 나만 아니어라. 나만 아니어라.
1: 꼭 그 나만 아니어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날로그틱하게.
0: 아, 그럼요.
1: 예, 네.
0: 아, 이거 아날로그
1: 있어요.
0: 아니죠? 이거 저희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 건데요, 순서를.
1: 알겠습니다.
0: 첫 번째 순서가 장찬입니다. 자, 두 번째 순서 정해볼게요. 두 번째 순서.
2: 전 4주 연속 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계속 두 번째였어요?
2: 저 여태까지 두 번째로 놓친 그래요? 적이 없습니다.
0: 아, 지금 넘어갑니까? 하지만! 넘어갑니까? 아, 두 번째는 최다슬.
2: 아쉽군요.
0: 세 번째가 남지고. 약간 입사 연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방송 가족분들 저희가 소개해드린 찬양들 다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니까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9330번으로 우당탕탕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오늘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곡들 이제 리스트 6곡을 다 전해드릴 겁니다. 6곡 다 전해드릴 거고 우선은 이 시간에는 한 곡씩 소개해드린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찬양은요 영어 찬양이에요. 미국 곡입니다. 미국 곡인데 I'm so blessed. 나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게 278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영상으로. 그런데 영어잖아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듣기 편하시게 한글로 번역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힘들 때도 최악의 날에도 나는 축복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날에도 나는 축복받았다. 언제나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가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정말 좋은 아, 이건 제가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데.
1: 일단 듣죠.
0: 첫 네. 번째라서.
2: 혹시 곡 분위기가 조금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곡인 겁니까?
0: 청량감?

0: 할렐루야! 네, 이런 곡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정말 평소에 저희가 들어볼 수 없는 분위기의 그런 곡이었는데요.
0: 아, 그 휴가 가는 거니까.
1: 네요.
0: 중요한 거는 이제 휴가 갈 때 어떤 구성으로 가느냐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뭐 청년이라든지 뭐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들으면서 떠날 때 또 휴가 갈 때 또 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듣는 찬양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곡을 좀 선정해 봤는데, 자, 우리 거대 비둘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아, 뭐 저야 너무 제 취향적인 노래이기도 했고.
0: 아, 그래요? 아,
1: 정말 좀 약간 어깨가 약간
0: 들썩들썩.
1: 들썩들썩 멈춰 있지 못하겠던 그런 하여튼 노래였는데.
0: 굉장히 오늘따라 더 유독 보이고 크네요.
1: 아, 네. 그 좀 거대해 보인가요?
0: 예,
1: 네.
0: 예, 예.
1: 아무튼 가사 내용도 너무 좋았고.
0: 예.
1: 하나님 안에서 난 축복받은 자녀야 하는
0: 맞아요,
1: 가사 내용이
0: 맞아요.
1: 너무 좋았고.
0: 네네.
1: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두고 계시다면 네. 함께 이렇게 좀 약간 들썩이면서 갈 수 있을 법한 찬양이지 않았나.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0: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찬양에.
1: 네. 네. 해석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
0: 아.
1: 네. 이 은혜를 더 누려야 되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0: 자녀들이
1: 수 없다는
0: 이제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 주는 거죠.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아, 우리 또 굉장히 또 우리 다세 PD가 할 말이 많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2: 아니에요.
0: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2: 저는 그러니까 들으면서 네. 사실 장 PD님이 저희에게 그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잠깐 봤는데
0: 네.
2: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 꼭 보실 때 뮤직비디오와 함께 이 곡을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0: 뮤직비디오는 따로 검색하셔야 돼요. 네. 지금 번역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2: 번역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1: 네. 혹시 어떤 이유로 보시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2: 사실 그 음악을 끄고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1: 네.
2: 네. 그만큼
0: 맞아요.
2: 그 남자 주인공인가요?
0: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멤버들이 네.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2: 네.
0: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뭐 물건을 들다가 물건을 깼어요. 깼는데 그걸로 미러볼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최악의 것을
2: 맞아요.
0: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해석들이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좀 그 영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하자면 아 오늘 좀 운이 없다.
0: 맞아요.
2: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흰 네. 셔츠를 입었는데 빨간색 음식을 떨어뜨려.
0: 맞아요. 케찹 묻은 네. 걸
2: 그럼 또 어때?
0: 네.
2: 그러면서 옆쪽에도 그냥 케찹을 만들어 버려서
0: 맞아요.
2: 새로운 옷을 맞아요. 입게 돼.

0: It doesn't matter. 네. 뭐 어때? 네.
1: 해석하기 나름이야. 마음 먹기 나름이야.
0: 굉장히 왜 이렇게 또 호의적이죠?
1: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예. 굳이 이 곡을 듣지 않아도 예. 음성으로 뮤직비디오만 봐도 아, 이해가 그래요? 되기 때문에. 아,
2: 그렇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1: 뭐? 다른 곡을 들으셔라.
0: 그거는 아,
2: 다른 곡을 들으셔라.
0: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곡을 아, 같이 그렇구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원래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0: 아, 영상미로 해가지고 다른 곡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그러면 저희 곡을 틀고 이제 영상을
0: 저희 틀고 그러니까 가시면 두 사람의 곡 중에 하나를 틀고 그 영상은 그걸 봐라.
2: 네.
0: 아 그런 거예요?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2: 아, 저 약간 동의합니다. 어,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0: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면서 뮤직비디오는 그거 보고. 아, 그럼요, 그런 거예요?
2: 그럼요, 그럼요.
0: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주제에 맞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여러분 취향도 좀 뭐, 물론 너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했을 때 휴가 가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혹은 휴가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지인들이 이 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또 운전자도 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찬양들에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곡을 여러분께서 잘 간직해 주셨다가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영상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해석본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1: 네.
0: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 쓰시다면 똑같은 제목으로 검색만 해주시면 됩니다. I'm so blessed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네. 바로 제일 상단에 278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 네, 바로 뜰 테니까 보셔야 되겠습니다.
1: 아, 오늘 주제가 뭐였죠?
0: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인데요.
1: 네,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 네.
0: 차 안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 최다슬 PD의 추천곡이죠. 어떤 곡을 좀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1: 저는 요즘 굉장히 제가 빠져있는 찬양인데
0: 네.
1: 찬양 중에 하나예요.
0: 어떤 곡인가요?
1: 제가 요즘 추억 여행 중입니다. 학창시절 많이 들었던 아, 곡들.
0: 굉장히 좀 이제 저희 이제 준비한 찬양들 중에서 가장 옛날 곡을
1: 그쵸?
0: 맞아요. 네.
2: 의외 선곡을 하고 오셨군요.
1: 그러니까 옛날 곡들이 되게 좋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옛날이라 네. 해봤자 제가 준비한 곡이 2000년대 초반 곡이긴 한데
0: 맞아요. 네.
1: 근데 아마 지금 한 3, 4, 50대 분들은 들으시면 추억여행에 좀 가시지 않을까
0: 아 맞아요.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저도 굉장히 좀 제 청년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1: 네.
0: 이 찬양을 고등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대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 이제 이 찬양을 좀 자주 접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벤트 때마다 이 곡을 되게 많이 틀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야, 그만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법한 예, 네. 그런 좋은 찬양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You Are Special
0: 네.
1: 이라는 아~ 곡입니다.
0: 그 디사이플스의.
1: 디사이플스의 아우. 곡이고요. 작사 작곡이 천관웅 전도사예요.
0: 네.
1: 전도사님이실 때
2: 그 시절에,
1: 예, 예,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인데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요즘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좋은 곡 몰라서 되겠냐.
0: 아하.
1: 같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들으면서 뭔가 정서도 공유를 하고 그때 있잖아 엄마 아빠가 이랬어 하면서 그때 있었던 간증들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청년 네. 시절에 이랬단 말이야.
0: 아하.
1: 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멜로디거든요.
0: 당시에 근데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이게
1: 맞아요.
0: 굉장히
1: 맞아요.
0: 그때 당시에는 찬양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사운드였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멜로디 자체도 또 리듬 자체도 여름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2: 그쵸, 맞아요. 네,
0: 그런 여름 멜로디예요. 말고 저는 생각해서 저 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네. 그렇군요. 자, 가사를 보면 첫 번째에 하늘의 별들처럼 네. 이제 휴가 가가지고 아, 자연에서
0: 또 캠핑 좋아하시니까 우리 네. 다들
1: 별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에 가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이 작다고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 손끝의 지문처럼 너의 가치는 유일해.
0: 축복송이죠. 축복.
1: 축복송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아이들과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가철에 듣는다. 와 이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0: 아, 너무 아름다운데 일단 우리 다 그 지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크니까 좀 내 모습 작다 여겨지진 않을 것 같은데.
2: 아 그래도 저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작은 존재 아닙니까?
0: 네. 미약한 존재라 생각하기
2: 그럼요.
0: 때문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2: 그럼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또 가는 길 차 안에서 아이들이 축복하면서 갈 수 있다는 그 점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0: I'm so blessed. I'm so blessed.
1: 자, 그래서 2004년도에 디사이플스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You Are Special.
0: 예. 예. 함께 들어보죠. 네. 너무 좋은 곡이기 때문에 긴장되긴 합니다.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우리 최다슬 PD의 추천 찬양,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You are special. 네, Disciples의 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남지구 PD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아, 역시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아, 근데 그 약간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최다슬 PD님께서. 이 캠핑 때 앞에 모닥불 딱 피워놓고 거기 앞에서 이제 별 구경하면서 보면은 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0: 네. 근데 저는 또 생각한 게 그 캠핑 때 모닥불 피워놓고 I'm so good, hallelujah. 약간 그 찬양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2: 아니 근데 이 곡이 22년 정도 된 곡이더라고요. 네네. 정말 세련되지 않나요?
0: 아, 진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고 네.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이잖아요. 네. 들으면서 너무 좋은데 제가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운전하다가 계속 애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뒤에 아 너무 너무 귀하고 애들 반응이 어떤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전방 주시하지 않고 뒤를 볼 것 같아서 안전운전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2: 아, 그런 곡이다.
0: 아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
2: 일리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니까 막 뒤를 돌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2: 정말. 네,
0: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근데 그래서 I'm so blessed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0: 전방 주시만 할 수 있죠. 와, I'm so blessed.
2: I'm so blessed.

0: 는 네. 그 졸릴 때
1: 아, 졸릴 때 네. 아,
0: 저, 뮤직비디오만 보세요.
1: 피로 사회입니다. 지금 피로 사회라서 휴가 떠날 때 운전자는 출발부터 졸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원한 곡을 들어야 됩니다.
0: 아, 그것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2: I'm so blessed. 네.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0: 오늘 다 영어네요.
1: You are special. 네. You are special.
0: You are special.
1: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우리 남지구 PD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방송가족분들 일단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곡이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내가 만약 네. 휴가 떠난다면 우리 가족들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곡을 들으면서 가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좋고 우리 함께할 동승한 사람들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찬양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1: 자, 우리 남지구 PD의 추천곡 궁금한데요.
3: 네. 네, 두 분 다 이제 영어 제목인 찬양을 골라와 주셨잖아요. 저는 지극히 한국적입니다. 네, 한국적인데.
1: 그렇진 오피... 않은 것 같은데요. 곡이 가장 그 어마어마한 사운드를 자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사운드는 풍성하지만 이제 네네. 한국어 가사만 나오네.
1: 아, 네.
3: 정말 그런 찬양을 준비했는데. 네. 혹시 그 휴가 때 어디로 놀러 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약간 도시, 시골 이렇게 좀 나뉘지 않습니까?
1: 아, 저요?
3: 네네.
1: 아, 저는 사실 이제 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한번 잘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 숙소에 가면 숙소에 잘 안 나오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숙소 좋아합니다.
3: 네. 아, 네. 제 질문을 다른 분께 드릴 걸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1: 편안한 숙소. 네.
3: 거기서... 편안한 숙소를 선호하시고요.
1: 그렇죠.
3: 네. 우리 최다슬 피디님께서는 어디를
0: 저는
3: 선호하십니까?
0: 산으로.
3: 아, 산.
1: 깊숙한 산 가자면 산으로. 네, 산 좋아하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0: 깊숙한 산으로.
3: 네, 이제 시골로 가시는 분들 또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을 이제 만끽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 네.
3: 저도 이제 바다 이 산 바다 이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항상 여행을 갈 때 이 곡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 어떤 곡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3: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그러니까 부제로는 원제는 오셔서 다스리소서인데
1: 오셔서 다스리소서
3: 그럼요.
1: 이거잖아요.
3: 네, 전 4주 연속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0: 저는 이 곡이 살짝 네. 뜨끔뜨끔하거든요.
3: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0: 그 다스리소서 이걸
1: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0: 이거는 그 곡 있어요. 주 다스리시네 이걸 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부르면 다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1: 그래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포인트네요. 저는 다슬기 뭐 이렇게 나오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다스리소서였군요.
0: 오셔서 다스리소서 좋죠.
3: 네.
1: 다스리소서.
3: 네. 이 곡을 어쨌든 가져온 이유는 네. 저희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네. 저희의 모든 휴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저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그 자연을 만끽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어떤 팀이죠?
3: 네, 제가 가져온 팀은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가져왔습니다.
1: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 곡을 부른 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아이자야 61을 좀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3: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3: 제 취향이 담겨 있다는
1: 사실 점. 오늘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에서 이제 음원 발매가 되지 않은 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영상 링크로만 보실 수 있는 네, 찬양인데 특별히 네,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음원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0: 갑자기 노래를 헛된 나의 꿈. 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1: 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최다슬 PD님. 아, 그 우리 남지구 PD의 추천곡이었습니다.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이자야 힉스티 원이었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자, 이 찬양 뭐 들으셨는데. 네.
2: 이 곡 참 좋죠.
1: 네.
2: 저는 2절 가사가 더 좋아요. 네. 생각을 넘어서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아.
1: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2: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곡을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네. 갑자기 통성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 그 여행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갓길에 세워놓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1: 휴게소에서 막 기도하면서
2: 걸음쉼터에서
1: 네, 네, 네. 네,
2: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저도 비슷한 생각했거든요.
2: 네.
1: 이 곡은 정말 약간 이제 그 저는 좀 창문을 열고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 타고 갈 때도 그러니까 여름날 에어컨을 틀고 이제 시원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곡은 왜 창문을 열고 좀 들어야 되냐면 이제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3: 아~
1: 막 진짜 다들 막 손 들고 막 힘껏 뭐 목소리 높여 찬양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주변에 빵빵 크락션 소리라든지 다양한 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워낙 뜨겁게 예배하는 현장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2: 맞아요.
1: 그러면 다소 더울 수 있다라는 차 안에 내부 온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2: 아하.
3: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단점들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1: 그만큼 네. 뜨거운 어떤 예배의 찬양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3: 하지만 이 찬양을 듣고 가시면은 이제 졸음 운전도 깰 수 있고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가지 않고 이제 앞만 보고 전방 주시하면서 갈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2: 하지만 갓길에 세워야 된다. 네.
3: 갓길에
1: 세워서 뭐 졸음운전 이런 데서 이제 부흥회를 펼치고 가야 될 수도 있는.
3: 아, 그만큼 은혜롭게 이제
2: 맞아요.
3: 출발할 수 있는.
2: 참 은혜가 네. 되네요.
1: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세 곡 다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그중에서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이 곡을 듣겠다 하는 곡들 우리 투표해 주시면
2: 투표도 하나요?
1: 네, 투표합니다. 네. 투표합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 곡은 우리 다득표를 기록한 찬양을 추천해 주신 분이
2: 네.
1: 각자 이제 두 번째 곡을 선정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준비한 여섯 곡 전체 링크를 좀 보내드리는데 영상 링크를.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총 네 곡을 좀 들려드린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1번이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I'm so blessed.
2: 영어 많이 나오는 그거.
1: 네, 이제 I'm so blessed.
3: 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로 꼭 보시기를 바라면서. I'm so blessed. 계속해서 I'm so blessed. I'm so blessed. 입니다. 1번. 2번 곡이 우리 또 최다슬 PD의 You are special 이었죠. 그리고 3번 곡이 우리 남지구 PD의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찬양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찬양 또 휴가 가는 차 안에서 이 곡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곡을 투표해 주시면 네. 2번 투표요 벌써.
2: 아, 번호로 투표를 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 1번, 2번, 3번 뭐 최다슬, 장찬이, 남지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네. 아라비아 숫자로 네.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현재 투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 분 참여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최다스 PD의 곡이 지금 현재 선정될 것 같은. 지금 2번 투표입니다. 2번 투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데요. 지금 불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1번, 네. 여러분, 1번은요, 좋은 점이 또 있어요.
1: 어떤 점이죠?
0: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영어 공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 그 가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도 좀 해보고 네, 영어 공부에 있어서 조금 도움도 될 수 있다라는 것.
1: 3번도 장점이 있습니다. 3번은 함께 따라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2: 자, 휴가 갈 때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이 오늘 주제입니다.
0: 이럴 수가. 1번이 보이지가 않네요. 1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2번, 3번 지금 투표가 되고 있는데, 자,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의 선물도 드려야죠. 지금까지 선물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선물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투표 기다립니다. 자, 브리즈 임팩트의 내가 주의 안에 거하며,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투표 결과 발표합니다.

0: 네, 프리즈 임팩트였습니다. 내가 주의 안에 거하며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네, 사랑의 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드란, 네, 오늘 예,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가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오늘 남지구 PD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오늘 우리 최다슬 PD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저는 1번 I'm so blessed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곡이 최다슬 PD의 추천 찬양 You are special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남지구 PD의 이제 오셔서 다스리소서였습니다. 과연 투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를 굉장히 측은히 여겨주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우선 1번 나쁘지 않아요. 1번 지금 뭐 지금 투표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지금 6표입니다. 6표 6표입니다. 네,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육안상으로 두 번 뭐야 이렇게 많다고요? 아, 지금 약간 좀 저 원래 이제
1: 4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4번부터 네.
0: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13표 13표 투표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 4번이 네. 13표
0: 13표 과연 2번 어떻게 될까요? 2번 아 지금
1: 아, 2번도 2번이
0: 지금 2번이 11표. 11표.
2: 박빙이군요.
0: 박빙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장피디님을 측은히 여기신 어떤 분께서 네. 2번이요라고 영어 알파벳으로 또 맞게 보셨기 때문에
0: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연관이 네, 없다 같은데
1: 그것도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 지금 9581번님께서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배 휴가 너무 좋습니다.
2: 할렐루야.
0: 번호로 안 찍고 이렇게 가사 그냥 제목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2: 합산되나요?
0: 합산되죠.
2: 아우 감사합니다.
0: 합산되죠. 합산되죠.
1: I'm so blessed 한번 검색해봐요.

0: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귀한 문자. 8637번님께서 휴가는 일찍 끝이나 아쉽지만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so blessed 투표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는데.
1: 8637번님 퇴근길에는 극동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0: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I'm so blessed를 좀 틀어주시면.
1: 아, 저희 프로그램과 맞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1: 안타깝지만.
0: 아, 그러면 네. 제 두 번째 곡이 있거든요. 두 번째 곡이라도 좀 들려주시면. 저는 순위권에서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석한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남지구 PD의 곡으로 투표를 하게끔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8291번님께서 저는 3번. 제가 중학생 때 많이 듣던 찬양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7057번님께서 세 분의 곡이 너무 좋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저는 3번 하고.
2: 감사합니다.
0: 3번 애창곡이시래요.
1: 그러게요. 0156번님. 8291번님도 중학생 때 많이 듣던 찬양이라고.
0: 네네. 네, 그리고 7406번님. 휴가도 갈 겸 차 안에서 집회하는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고 있는 차들이 모두 예배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3번이 제 여행의 딱입니다. 7801번.
1: 7801번님.
0: 1번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행 가실 때. 살짝 한번 끼워서 I'm so blessed도 한번 들어보시죠.
2: 알겠습니다.
0: 질척거리죠. 혹시라도 더 왔나 싶었지만 네, 투표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저 여섯 곡을 준비했거든요. 여섯 곡.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전체 곡을 링크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당탕탕, 네,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체 곡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좀 아쉬운 대로 저희가 어떤 곡들을 준비했는지 그 두 번째 곡들 좀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려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남지구 PD의 두 번째 뭐 곡을 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지만 우리 다세 PD는 두 번째 곡으로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두 번째는 또 우리 청관웅 목사님
0: 추억여행을 제가 봤을 때는
2: 추억여행을
0: 그때 듣고 있었던 찬양을 그냥 저한테 전해주신 거 아닙니까?
1: 아니에요. 제가 청관웅 목사님 나름 그 투표를 거쳐서 두 곡을 그래요? 선정한 거예요.
0: 그래요?
1: 투표라 하면 제가 스스로 네. 저와 성령님과 이렇게
0: 이상형 월드컵처럼 네.
1: 그래서 선정된 두 번째 곡은요. 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라는 곡이에요.
0: 네.
1: 제가 이 곡을 오랜만에 듣고요. 예? 너무 빠져서 하루에 이제 10번도 넘게 들었단 말이죠. 가사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0: 이런 곡이죠. 네.
1: 네. 깔리고 있죠?
0: 네. 깔리고 있어요. 지금.
1: 아,
0: 다
1: 좋아요.
0: 들을 수는 없습니다. 배경음악이에요.
1: 기다리는 자 혹시 이 곡 아는 분 계세요?
2: 아, 알고 있죠. 네. 네.
1: 또 이거 듣다 보면은 추억 여행 간단 말이죠.
0: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1: 휴가 때 듣기 참 좋은.
0: 직접 링크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아, 이 곡 진짜 좋습니다.
1: 네. 너무 좋아요. 네.
0: 우리 천관웅 목사님의 솔로 2집이었죠. 솔로 2집 앨범의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곡
2: 잠시만요. 그 볼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0: 이곡 할 거.
2: 배경음이 아니고 지금.
0: 이건
1: 아니 아까 거의 ASMR이었거든요.
2: 약간 너무
0: 아니, 이건 옛날에 제작돼서 조금 볼륨이 작네요. 아까 그 다세피라고. 이거는 시원시원하게 녹음이 됐어요.
2: 정말
1: 이게 무슨 곡이라고요?
0: 브리딩 워십의 All About You라는 곡인데 네. 아 얼마나 청량감 있습니까?
2: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시
0: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으로부터 뭐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2: 네, 알겠습니다.
0: 아, 더 듣고 싶네요. 네. 네. 아, 이거 꼭 여러분 꼭 한번 이제 링크 받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곡. 자, 우리 남지구 PD의 추천 찬양 네. 어떤 곡일까요? 저는 네. 이 곡이 사실은 이제 가장 좀 좋다고 여겼었거든요. 지구 씨 이 곡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전 제가 선정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라고 측은이 여기는 멘트까지 준비했어요. 사실
2: 어떤 멘트였는지 혹시 그렇다는 가정하에 해주시죠.
0: 두 번째 곡 일단 소개해 주시죠.
2: 네, 두 번째 곡 일단은 어떤 곡을 가져왔냐. 제이 어스의 Do You Love Me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0: 혹시 제가 알고 어떤 멘트 준비했냐.
1: Do You Love Me?
0: Yes, I do. 네, 제가 그 제이어스 이 앨범이 나왔을 때 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이 곡이. 이 곡이 가장 많이 들었던. 저는 이 곡이 타이틀곡을 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곡이었다고 제가 추천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곡이 마지막 곡이 될 줄이야. 네. 네. 예상 바뀌네요. 네. 아무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아무튼 첫 번째 곡은 좀 더 익숙한 그런 찬양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곡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참 청량감 넘치고 또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휴가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Do You Love Me라는 곡을 제가 가

0: 가져왔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곡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1: 근데 이거 영상으로도 보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정말 행복하게 서로가 막 찬양을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Do you love me? Yes, yes I do.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장면도 너무 네. 아름다운 풍경이니까 꼭 한번 영상으로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면서 우당탕탕 네,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영상 링크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네, 오늘 여섯 곡 한번 다 들어보겠다. 휴가 가는 차 안에서 여섯 곡 한번 그 동승한 자들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당탕탕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우리 다스피디 어땠었습니까? 네.
2: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7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로 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 좋은 찬양들 많이 전해드려요.
1: 청관우 목사님 찬양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요즘 많이 빠져있다고 하니까. 네. 아 우리 남진구 피디도 어떻습니까?
0: 네. 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시면은 정말 그 밤에 맞는 찬양들 좋은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근데 실제로 우리 다세 피디와 지구 피디가 굉장히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 때 프로그램들도 잘 애청해 주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귀한 섬김 감당해 주신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최다슬 PD님 남지구 PD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잠시 드리고 전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는 위에요. 위 네, 위로 할 때 위자니까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키워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성경 네 구절 또 전해드립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샵 9330번 단문 50만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o you love me? 네, 제이오스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와서요. 저 2부 이어갈게요.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에 드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힘찬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해드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 위입니다. 위.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위로 할 때 위자니까요. 오늘 위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또 전해드립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오늘 준비된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드란 2부 시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신청 찬양들 바탕으로 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풍성한 찬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귀한 찬양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의 찬양들 혹은 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네, 샵 933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찬양 신청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앞서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 곡을 여러분과 우선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시죠.

찬양 나눴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셨던 또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770번님께서 오늘 방송 초반부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은혜 이 복음성가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부 시간을 통해서 찬양 한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을 사실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이 사랑했더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은혜 이 찬양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 위입니다. 위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씨앗 신청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1부 시간에 진행됐던 찬양 선곡 대작전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찬양 6곡 영상 링크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충주 그리고 충북 지역은 FM 104.7MHz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또 기도 덕분에 올해 대전 극동방송의 권역이 대전과 충남 지역을 넘어서 이제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까지 넓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또 후원과 동역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두 가지의 귀한 선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그리고 또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또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위입니다. 위 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23절 24절 씨앗 말씀 네 번째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수아의 찬양 준비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들으시죠.

네, 사랑의 드라인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뭐 두 가지 선물, 뭐 키워드 위, 또 씨앗, 네, 각각 샵9330번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한 선물 잘 챙겨가시고, 귀와 또 눈으로 보는 말씀과 기도의 보약 든든히 섭취하시고, 힘차게 하루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 치유 사역 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바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음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대전 음포교회 담임이신 이온 목사님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음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0: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어떤 개념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3절 말씀 속에서 또 4절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르게라는 단어 혹은 아무도 모르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할 때 모르게 뭐 구제를 하거나 뭐 헌금을 할 때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또 원리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도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한 분께 집중해서 아무도 모르게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려가는 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근히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어떤 그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을 좀 더 이렇게 잘 가꾸고 좀 잘 포장하고 또 이렇게 자기 PR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조금 더 근사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물론 좀 더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욕구나 그런 필요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처럼 또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뭐 그분에게 인정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한 기도, 보여지기 위한 구제, 보여지기 위한 봉사, 보여지기 위한 어떤 것 이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쨌든 그런 욕구가 저에게도 그렇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쓰신 분이 그날의 그 큐티 내용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글을 쓰신 분은 해오른 누리의 이호찬 씨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왕과 꽝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사무엘상을 저희가 묵상하던 그때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 성경 뒤에 붙여놨어요. 왕과 꽝.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전을 찾아보니 왕에 대한 호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임금, 군왕, 패자, 황제, 거서관, 차차옹, 마립간, 엠페라토르, 차르, 파라오, 또 가수왕, 저축왕, 요리왕, 낚시왕, 실험왕, 선박왕, 수익왕, 먹거리에도 왕만두, 왕돈가스, 왕갈비, 왕냉면, 왕감자탕, 그 밖에도 왕잠자리, 왕거미, 왕오징어, 왕벌, 왕. 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또 글을 쓰세요. 왕이 되면 좋은 것이 많기는 한가 봅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곳에서 왕이 되고 싶어 난리도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오래전에 왕을 사모한 사람들에게 왕은 이렇게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정리하세요. 나라에 왕 잘못 세우면 나라가, 내 속에 왕 잘못 세우면 내가 그냥 꽝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말 되죠?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제 성경 뒤에다 이걸 적어놓고 붙여놓고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매일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왜요? 내 삶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오늘도 왕이 되려고 할 때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 뭐 소그룹 리더의

0: 인정, 뭐 목회자의 이런 걸 원할 때가 뭐 다분히 있겠죠. 그게 뭐 비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날 조금 막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막 칭찬해주지 않으면, 뭐 목사님이 나를 막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 막 침체에 빠지게 되고, 아, 교회에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막 이런 현상이 더러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사람의 그런 인정, 그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갑자기 누가 그 소그룹 리더나 뭐 목사님이나 아 누가 또 이렇게 탁 알아주고 또 한마디 건네주고 또 어깨 두드리고 그러면 아 조금 더 견디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또 되는 거 있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 격려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모르게만큼, 모르게라는 그런 단어 또는 그런 개념만큼 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다른 특별히 성경 버전에는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구제할 때, 너희는 뭐 할 때 위선자들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문구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부담 갖지 않고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면 족하다는 거죠. 보여지기 위한 봉사나 헌금 후회하게 됩니다. 보여지기 위한 구제 역시 상처를 낳게 됩니다. 보여지기 위한 기도 실망하게 됩니다. 모르게 하는 것, 모르게 하는 것, 모르게, 그것이 내려가는 삶이 아닐까요?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초격파 목회 전문종합지 월간 목회가 1976년 창간 이후 600개월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월간 목회는 오는 8월 1일자로 282면 규모의 통권 600호 기념 확장판을 발행하고 창간 50주년 기획 한국교회 목회백서 9번째 주제로 행정특집을 다뤘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신동식 목사를 비롯한 7명의 필진이 참여해 투명한 재정운영과 수평적 소통을 위한 강소 목회 실천 방안

0: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 표창 등 세 차례 정부 포상을 받은 월간 목회는 5,500여 교회 배포와 함께 해외 배송 강화를 위한 PDF 에디션을 선보이며 지면을 확대해왔습니다. 박종구 발행인은 서평을 통해 50년의 기록을 회고하며 디지털 전환과 AI 문명에 발맞춰 목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월간 목회는 기존 부설 목회 연구원을 AI 목회 연구원으로 확장 개편해 오는 9월 개원하며 AI를 사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등 기념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전임 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교단과 노회가 함께 보충하는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월평균 기본 사례비가 140만 원 수준인 현재 교단 단독 목회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충형 참여소득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용택 목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기준선으로 삼아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차액을 분담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별위는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노회 운영을 포함한 대책안을 오는 9월 제111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 홍대 인근 클럽 지하에서 청년 복음화를 목표로 개척한 뉴송처치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경희 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중심교회에서 전세대 지역교회로 영역을 넓히는 뉴송처치의 사역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마포구 뉴송처치는 성도 99%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젊은 교회로 지하 클럽 공간의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최근 가좌역 인근 식자재마트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2: 이 서울의 홍대라고 하는 이 변방과 같은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알려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남빈 담임 목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 14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3개월 만에 청년 성도들이 적금과 주식을 정리하며 9억여 원을 모아 예배당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송처치는 500석 규모의 대예배당과 소그룹실, 자무실, 카페 등을 갖추고 청년 중심의 유기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작년 소그룹과 지역 섬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준 줄 믿습니다.
1: 남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육해 전국과 세계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스포츠 복지 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포천시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3일 경기도 포천축구공원에서 제3회 GBC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주민 축구동호회 15개 팀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교회 의료 선교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동 진료와 50여 명 규모의 이미용 뷰티 봉사가 함께 기획됐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이주민 섬김을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포천 지역 이주민 교회와 협력해 대회 이후에도 신앙적 유대를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30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락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어제 30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락교회에 도착해 행정목사와 당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기쁘며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부모님이 6.25 전쟁 직후 월남한 이북 출신으로 원래 집안이 영락교회 교인이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0: FEBC 신앙칼럼.
1: 가끔 휴대폰이 갑자기 목통이 되거나 통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통신회사가 망했거나 기지국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휴대폰 상태를 점검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봅니다. 대개 문제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신호를 받는 기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높은 담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최근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0: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0: 주리만에 평안하시죠?
1: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인데도 길은 계속 옆으로 돌아가요. 아, 왜 이렇게 돌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먼 길을 걷게 되죠. 하지만 산길은 우리를 헤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너무 가파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죠. 자, 혹시 오늘도 예상보다 긴 길을 걷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잃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거 아시죠? 그쪽에다가 샵 9330. 네, 그렇게 입력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나의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 내셔서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렇게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청주에 있는 내덕성결교회 김민웅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내덕성결교회 김민웅 목사입니다.
0: 소망기도에서는 처음 인사드려요.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인사 한번 해주시고 또 교회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내덕교회는 청주에서 개척된 지 이제 71년 된 교회고요.
0: 예.
1: 내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청주에서는 좀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0: 네.
1: 그래도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또 초등학교도 여러 개 있어서
0: 예.
1: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0: 네.
1: 선교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0: 극동방송 청주본부 네. 청주중계소가 3월 30일 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사실은 내덕교회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1: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0: 네. 참 그만큼 극동방송의 사역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0: 특별히 네.
1: 운전하시는 분이나
0: 네.
1: 늘 TV나 이런 것들보다는 라디오에 집중하시는 분들한테
0: 네.
1: 너무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0: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이제 소망기도로 함께 하시니까
1: 네.
0: 이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1: 네.
0: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극동방송의 기도가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1: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인지 모릅니다.
0: 맞습니다. 자, 김민웅 목사님의 기도를 오늘 처음 오셔서 여러분들께 아주 뜨겁게 해 주실 겁니다. 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익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문자 주시면 별도의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익명이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연락 주신 분이 그렇게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 부탁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편의 치질로 인해서 약으로 치료 중인데 운전하면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네. 많이 불편할 텐데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운전하는 편에서 보면
0: 네.
1: 너무 이 부분이 불편하면 또 운전의
0: 맞아요.
1: 주의력도 떨어질 거고.
0: 맞아요. 맞아요.
1: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이 남편분의 또 아픈 부분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0: 아멘.
1: 특별히 생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남편이 이제 치질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0: 아멘.
1: 그러나 이제 자신의 생업을 어찌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이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남편이 이제 아버지의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제 부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치료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 주신 분은 윤기상 집사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인데요. 오른쪽 폐로 종양이 재발됐다고 합니다. 벌써 다섯 번째 재발이 되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치료를 중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현재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아서 찬양대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폐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다시 수술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 있는 거에 기도밖에 없어서 좀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1: 네. 아유, 저희 교회도 암 때문에 치료받은 맞아요. 분들이 참 많았는데
0: 네.
1: 감사한 건 많은 분들이 건강이 회복돼서 간증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0: 참 신기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분도 잘 치료돼서
0: 네.
1: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

0: 으로 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믿고 네.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 받겠습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윤기상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몸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그의 찬양을 끝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귀한 찬양을 감당하는데 오른쪽의 배가 그의 찬양하는 것을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끗이 회복해 주셔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우리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면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치료하셔서 우리 집사님 끝까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중단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한 대로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연 주신 분은 결혼하신 지 이제 23년 되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아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술주정이 좀 심하셔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시아버지가 술을 끊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며느님께서 참 시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읽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좀 나네요. 저희 어머님도 늦게까지 예수 믿은 그런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네. 모습으로 아마 시집 오셨을 텐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오시니까 저희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이었고
1: 와.
0: 저희 할아버지부터 해서 다 예수 안 믿는 분들
1: 야.
0: 그리고 제사도 많으니까
1: 네.
0: 집안 식구들이 술도 많이 먹는
1: 네.
0: 그런 집이었거든요.
1: 딱 이분의 사연과 똑같네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저희 집에 다 예수 믿게 됐고
1: 네.
0: 또 더 술 드시는 분들도 없고 다 예. 보험받고 그 가운데 저처럼 목사도 나오고
1: 아,
0: 그래서 이거 읽는데 예. 저희 어머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분도 얼마나 간절하게 그 목사님 어머님처럼
0: 네네.
1: 그곳에서 혼자 그리고 군분도 하시겠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0: 맞습니다.
1: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결과 네. 아, 목사님 이 목회자가 나왔잖아요. 그
0: 네,
1: 집안에서.
0: 네, 네, 네.
1: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0: 네.
1: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이런 사정에 비슷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0: 네.
1: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그 집안을 변화시키는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까요?
0: 네.
1: 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바꿔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믿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이제 이 놀라운 이 나라의 역사가 이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결혼한 지 2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이제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그 시아버지의 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래서 더 하나님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며 이제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시아버지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더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온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며느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이제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기도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기도는 뭐 목사님께서 이미 눈으로 너무 확실하게 목도하셨기 때문에
0: 네네, 맞습니다.
1: 이런 기도의 응답은 확실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간절한 내용들 오늘 제가 지금 목사님과 소망이도는 처음 같이 진행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이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물점 933

0: 공본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고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지금 현재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부터 네. 하셨는데요. 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과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 그래요. 아유, 몸이 아프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맞아요.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0: 네.
1: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0: 그럼요.
1: 이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0: 네. 자, 이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네. 주시죠.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다른 분들이 자신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더 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네. 목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목사님도 살아오시다 그런 삶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1: 그렇죠? 저도 아침에 약을 한 8개, 9개 먹거든요. 네네.
0: 네.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0: 네.
1: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억하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자, 이번에도 익명으로 요청하신 사연인데요. 이분의 사연은 더위에 노동리라는 오빠의 건강, 체력, 안전 달라고 남편의 믿음 회복과 사랑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들의 신장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1: 참. 여러 가지 면에 가정의 일이 있을 때마다
0: 예.
1: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다는 게
0: 그럼요.
1: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
0: 맞습니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 시간에 네.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같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1: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생업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생업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생업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건강을 잃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그가 생업의 자리에 있는데 깨끗하게 아버지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남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다른 이보다 아들이 아플 때 엄마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아들의 병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의 건강이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아들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신장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김민웅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 목사님 기도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기도 제목을 저희가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자,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저희가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주에 위치한 내덕 성결교회 김민웅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0280번님께서 구원의 복음

0: 뭐 저희 성도들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시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목사님들의 어떤 수기에도 보면 네. 성도들 마지막 임종하실 때 맞아요. 이런 구원의 문제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부분들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0: 네, 네, 네. 자 이번에 기도처럼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각자의 그 믿음도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0280번님 위해서 이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2: 우리가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2: 이제 그러나 이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구원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아멘.
2: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굳건한 믿음 지키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오늘 처음 만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스쳐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복음 전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연락 주신 분이신데요. 9187번 쓰시는 성도님이십니다. 남동생 정영필 57세 뇌졸중으로 7개월째 병원에 있습니다. 엉덩이 꼬리뼈 3살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더 3살이 차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목관 떼는 연습 중인데 코로 입으로 24시간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또 말문도 열리고 신경세포 근육혈관 뼈 조직이 다 살아서 팔, 다리, 손, 몸통, 척수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앉고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믿지 않은 가족 형제 자매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가족들한테는 목사님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0: 그렇죠.
1: 거니까
0: 네.
1: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지 우리는 네. 기대하는 거고요.
0: 네.
1: 또 세 살도 도전하고 있다고 하고
0: 네.
1: 여러 가지 온전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으니까
0: 예.
1: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죽은 나사라도 살려주셨던
1: 맞습니다.
0: 하나님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이런 일들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1: 네.
0: 목사님 기도하시죠.
2: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정영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생각지
0: 아멘.
2: 못했던 뇌졸중이라는 질병, 그것 때문에 7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2: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 입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고 말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신경세포와 근육과 혈관과 모든 뼈조직이 다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몸에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앉고 서고 일어나고 걷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이 모든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남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누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0: 아멘.
2: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0: 아멘.
2: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2: 그리하여 치료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2: 아멘.
0: 자, 찬양을 잠시 듣고 올 텐데요.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9330번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조금 용기 내셔서 저에게 연락을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우물정 9330번입니다.

0: 네, 김도연 씨의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듣고 왔는데 이게 저희가 찬양도 더 듣고 싶지만 저희 기도할 제목들이 원체 많이 올라와서 곧장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테니까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죠.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오늘 청주 내덕동에 위치한 내덕성결교회 김민웅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와 계십니다. 자, 1670번님의 사연인데요. 89세 장모님. 성함이 박숙희님이래요. 그리고 79세 어머님 성함은 김혜련님이시고 한평생 우상숭배만 해오고 계신데 이 두 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이고 참 귀한 아들이고 귀한 사위네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네. 네. 자, 이분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네. 주시죠.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
0: 아멘.
1: 복음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그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장모님 박숙희 씨, 어머니 김혜련 씨, 이들이 박숙희 성도, 김혜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짧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원받고 이 두 분이 함께 손잡고 예배당으로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은 1454번 쓰시는 성도님이신데요. 7월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답니다. 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실적이 낮은 이유로 권고사직이 있었는데 자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8월에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꼭 맞는 직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참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죠? 네. 네. 형제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0: 맞아요.
1: 여러 가지 때문에도 그렇고
0: 네.
1: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건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0: 그럼요.
1: 네.
0: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쓸 것 다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의 이름을

0: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리고 그의 생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권고사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로운 생업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직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귀한 직장,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장, 또 가정에서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생업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6073번님의 기도 제목은 18살 자폐아인 한은규, 병원에 43일째 입원 중입니다. 과잉 행동을 수정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참 도와주시고 지혜해달라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이런 그 자폐 증상을 갖고 있는 좀 아픈 아이가 사연이 들어왔었는데, 요즘 이런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0: 꽤 많아요.
1: 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네. 자녀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0: 맞아요.
1: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은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그의 어린 시절부터 마음대로 행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마음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를 잘 키워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기도 좀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자, 8893번님. 10월에 출산하는 큰딸이 다른 지역 출퇴근하는 사위가 대전으로 발령돼서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문자 내용만 봤을 때는 친정엄마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맞아요.
1: 네, 친정엄마들이 네.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네. 그거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0: 맞아요.
1: 네. 자, 우리 8893 성도님, 사위가 이제 대전으로 네. 발령을 받고 네.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하시죠, 목사님.
0: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젊은이들을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10월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사위에 이제 귀한 이 직장도 하나님 옮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으로 발령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육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사위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기도하면서도 목사님 기도가 참 뜨겁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일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 저희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마치기까지 한 10분 정도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397번님. 둘째 아들 지호 해군에 입대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당직 근무 훈련으로 해서 많이 피곤하고 코피도 자주 난다고 합니다. 입대 전에는 교회 대학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래요. 아이가 힘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0: 바라보고 탓하기보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큰아들이 중학생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큰아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이고 참 두 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다들 그러시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모로서는 제일 큰 보람이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맞죠?
1: 맞아요.
0: 네. 아이고 참 그 마음 가지고 목사님 2397번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특별히 큰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에게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 지호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그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훈련이 힘들고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의 마음속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의 인생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경험이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가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군인교에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이제 진급하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새롭게 들어온 이제 이등병 일병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9078번님은 예수 생명교회 섬기시는 이민숙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하루에 3시간씩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유미숙 권사님의 왼쪽 어깨가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세 번째는 예수 생명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거, 야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네. 참 큰 결단이신데 네, 이것들이 네. 채워져서 예수 생명교회가 정말 부흥의 불길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민숙 목사님을 예수 생명교회의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의 기도를 하며 예수 생명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회의 현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회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 3시간씩 기도할 때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유미숙 권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왼쪽 어깨가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 사명, 교회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된 대로 역사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33번님은 신앙에 방학 중인 남편과 아들이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편은 믿음의 가장으로 서야 하고 아들은 또 믿음의 가장으로 서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추측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0: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멘.
0: 남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가장으로 아들도 이제 그 신앙을 본받는 다음 세대로 자녀 세대로 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지금 기도받으신 성도님 한 분이 네. 8893 쓰시는 분이 네. 많은 기도들 중에 기도해 주셔서 울었대요. 네,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극동방송 큰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기를. 그 계신 곳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간절함으로 듣고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2: 그렇구나.
1: 저희 한두 개 정도 네. 더 기도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연락 오신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청주 서문교회
2: 네.
1: 2677번님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들 유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청주 서문교회 저희 방송사랑도 가까운데 그렇죠?
0: 네, 저희 교단 교회
1: 그렇죠, 같은 교단 교회고 박명령 목사님 심으하시는
0: 네, 맞습니다.
1: 청주 서문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또 서문교회뿐 아니라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네. 교회들의 여름 사역들이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1: 내덕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캠프를 준비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1: 네.
0: 특별히 청주서문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하게 보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전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특별히 성도님 이름을 적은 아들 유한이 그를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비전과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청주서문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소망의 기도 오늘 저희가 꽉 채워서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꼭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목사님 짧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0: 너무 좋았고요.
1: 네.
0: 부족하다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1: 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또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자, 오늘 청주 내덕동에 위치한 내덕성결교회 김민웅 목사님 사모님 오셨었는데 여러분들 내덕성결교회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소망의 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그렇게 인사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청주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강함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했던 믿음의 위인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 하리오, 기드온, 바락,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진진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신앙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300년에 걸친 영적 암흑기였죠. 그 당시에 그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위기신앙이라고 합니다. Christ Faith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위기가 오면 신앙하고 위기가 사라지면 신앙을 포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원시적인 초창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진 않았지만 가나안 신들을 통해서 현세적인 복도 누리려고 했던 혼합의 종교 양상이 보입니다. 이러한 300년간의 암흑시기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죠. 마누아 가정에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이라는 구별받는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를 하죠.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네 장 쓰였는데 그 중에 세 장의 이야기가 세 명의 여인과의 애정행각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생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그의 인생처럼 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결말도 끝이 납니다. 누가 봐도 삼손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속에 삼손의 이름이 있을까요? 왜 인생의 신앙의 모델을 두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에 삼손을 두고 있을까요? 왜 그를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언급된 이후에 11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이 구절이 바로 삼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삼손은 괴력의 소유자인데 어떻게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육체적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2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서는 연약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로서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 이게 아세네이아라는 뜻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 이것을 사명 감당을 못했다는 뜻의 아세네이아, 연약함이다라고 표현해놨다는 거죠. 왜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의 부모는 아주 특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의 이 마누아 가족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부여받기를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의 아주 붙어있는 땅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 땅은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사를 갑니다. 북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 단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지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 속에서 도망을 칠 때 마누아 가족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알려주시고 삼손이라는 특별한 아이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그는 나실인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받았던 나실인은 그 당시에 나실인의 규정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행동 규약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실인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실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이 한정돼 있었어요. 최소 30일 정도, 뭐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인간의 사체, 장례식장이나 그런 초상집에 가지 않겠다.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유한된 기간을 뒀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먼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강제적으로 나실로 부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일정 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종신기간.

계약입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는 평생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음식들도 부정한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어떤 나신의 규정은 일반 나신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엄격한 수준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름받은 나실인은 평생 숙명처럼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은 있었겠지만 쉽진 않았겠죠. 삼손은 결국에는 그 왕관의 무게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세 명의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딤나의 블레셋 여인을 만났을 때는 사사기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한 표현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라는 이 원어와 같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는데 선택받은 나실인 삼손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는데 원어에서는 사자의 사체 속에 살점이 붙어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뼈가 된 것도 아직 부정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 사사 그 나신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거죠. 고의로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 블레셋 가사에서 만난 기생과의 관계에도 이 두 번째 기생은 아주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 있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겁내지 않아요.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래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성적으로 중독돼 있었거나 또 하나는 그는 위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고 주님의 사명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위험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스릴을 계속해서 즐기는 중독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 임자를 만나게 되죠. 거짓 사랑에 눈이 멀어서 눈이 뽑히고 해가 지는 인생의 쇠락을 만나게 됩니다. 20년간 사사를 했는데요. 세 명의 여인과 관계성 속에서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는 대단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의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영적인 통로를 다 막혔고 그는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죠. 한마디로 연약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는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나무가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높이가 세계 최대인데요. 높이가 120m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학자들은 이 나무의 종자들은 이론상으로는 한없이 자랄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하늘을 뚫을 것처럼 자랄 수 있는데 역사상 120m를 넘는 이 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더 클 수 있는데 왜 크지 못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이 공급받고 그것이 무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투압 현상으로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라가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0m쯤 올라가면 기포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기포가 생기니까 물이 끊어지고 영양분이 끊어져서 결국 거기에서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외부에 폭풍우가 불고 햇볕이 따가워서가 아닙니다. 내부에 작은 기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성장을 멈췄다라는 거죠. 삼손의 실패도 마찬가지죠. 그의 연약함을 만든 것은 그의 부모도 또 외부적인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생기기 시작한 작은 기포들 때문이죠.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힘

힘을 줬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차적으로 그가 사역하면서 그 힘은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아무리 써도 힘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혈기와 욕망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약속, 나시린과의 어떤 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부정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머리털이 밀리게 되죠. 그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깎여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사사기 16장 20절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털리라. 지금 이런 과정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사라진지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하나님이 떠난지도 전혀 모릅니다. 전처럼 내가 나가서 또 힘 좀 써볼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 힘이 없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힘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승리도, 수많은 영광도, 수많은 회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갑자기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크고 뭐든지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한 켠에는 그동안 내가 참 열심히 살았지라는 자기 과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일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직분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조 상관없어요. 마음에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손을 놔버린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렸던 장님이 된 삼손이란 유명한 그림입니다. 삼손이 이제 머리털이 깎이고 병사들에게 잡혔습니다. 저 뒤에 한 여인이 머리털을 들고 가죠. 드릴라겠죠. 삼손은 엎드려졌는데 힘을 쓰지 못해요. 게다가 창에 의해서 눈이 하나 뽑히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은 감겨지고 있고 저 뒤에 있는 드릴라의 눈을 한번 보세요. 번쩍 눈이 동그랗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고 있죠. 드릴라는 도망치지만 삼손은 어둠 가운데 끌려가고 있어요.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삼손의 실패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삼손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떠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을까? 왜 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로 격상시켜 주셨을까? 아까 뭐라고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통로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시지 않고 강함으로 인도하셨다.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결과적인 실패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시키셨다. 강함으로 바꿔주셨다. 이 강함이라는 단어는 디나무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강함이라는 디나무다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조건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겸손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 겸손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눈이 뽑힙니다. 육신의 눈은 이제 멀어버렸어요.

떠집니까? 영적인 눈이 비로소 육체적 파멸을 이뤘을 때 비로소 영의 눈이 떠져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28절에 바로 통로가 막히고 연약해진 삼손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해요. 사사기의 네 장 중에 삼손을 언급하는 네 장 중에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한 번은 에나꼬르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물 좀 주십시오 할 때 한 번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 훌륭한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 받았고 어려서부터 종신 나신으로 부름받았지만 삼손의 인생에서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웅과 같이 살았을지 몰라도 그의 삶에는 기도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이렇게 잘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의 부모의 기도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를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평생의 실패자의 끝, 시체를 수습할 때까지 그 부모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평생 자신의 정욕과 능력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육체적인 파멸에 이르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한국어로는 비슷한 말이지만 원어는 다 달라요. 주님 할 때는 아도나이, 여호와여 할 때는 야훼, 하나님이여 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고요. 야훼라고 할 때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님 되시는 하나님, 저를 불러서 나신으로 세우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이 상황을 뒤집으셔서 다시 능력 가운데 나를 세우실 능력의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신이었지만 하나님 안 찾았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로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다뤘던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은혜를 가져다가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를 압도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가 비로소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귀 턱뼈로도 천명을 묻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위험천만한 짓을 해도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다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인간은 참 우매합니다. 잃어버리면 소중한지 그때 알아요. 부모를 잃으면 부모가 소중한지,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소중한지, 작은 거라도 잃어보면 그것이 평소에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다 잃어보니까 비로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가 결국에는 중의적인 거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만이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파워가 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이번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머리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을 무너뜨릴 때 머리칼이 없어도 힘은 나왔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청지기처럼 저에게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제 압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이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강함을 말합니다. 다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름받은 그 귀중한 사명, 제사장의 역할, 영적인 통로를 귀중하게 부여받았음에도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에게 하나님은 막힌 통로를 뚫어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간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 이 강함이 비로소 임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고 라고 말한 이 30절에 세 가지 삼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과거에는 나 하나 살려고 했어요. 목말라도 하나님 물 좀 달라고 막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들, 우리의 민족을 건드리고 괴롭힌 이 원수들을 이기고 우리의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웁니다. 완벽하게 사명을 회복하죠. 두 번째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다. 손을 양쪽에 기둥에 대고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가정에 귀한 힘을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마지막을 맞게 해달라 해서 기둥, 적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에는 사명을 회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이 말은 그가 그동안의 20년의 시간들,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은 낭비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과거에 낭비했던 모든 시간을 상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 막힌 구멍이, 영적인 통로가 뚫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받는 거죠. 약했지만 비로소 강해졌구나.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배워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행각을 보면 포기해도 남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고쳐서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보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선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함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눈초리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삼손처럼 정욕에 쓰거나 주신 귀한 재물, 능력, 시간, 은사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통로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강하게 만드시고 강하다 할지라도 또 강하게 만드십니다.

0: 만드실 것입니다. 진정한 연약함 속에서 믿음의 강함, 영적인 강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너를 받으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를 참소하고 회개로 이끄는 성령의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 밝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실 수 있도록 나아간다면 어떤 사탄의 정죄와 참소에도 우리의 영혼이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메이저 BWV 1050번의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4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833년에 이탈리아 여행에서 받은 감동을 음악으로 표현한 멘델스존의 교향곡인데요. 같은 해 멘델스존의 지휘로 런던에서 초연되었다고 합니다. 1829년 그리고 1831년 기간 동안 멘델스존은 유럽의 이탈리아를 방문했었는데요. 로마, 나폴리, 피렌체 등에서 경험한 햇살, 또 자연,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낭만주의 시대에는 작곡가 자신이 느꼈던 감성 또 작곡가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상징적인 묘사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양식으로 일반화된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멘델손의 이 작품이 더 특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는 남부 이탈리아의 민속춤 사타렐로와 타란탈라의 리듬이 열정적으로 사용되어서 곡이 시작되자마자 그 리듬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멘델손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사악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회 한 곡 4번 이탈리아의 사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가 파가니니의 연습곡 3번을 편곡한 작품이죠. 라 캄파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 라 캄파넬라에 의한 전주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칼라프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번호 12번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형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 뭐 찬송가가 꼭 뭐 네.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 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에 빛 비치니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증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빠름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9: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건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 또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8: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꺾어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일곱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표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23장 22절에서 4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혹시 여름철 도로가 갑자기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폭염이 계속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위로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블로우업이라고 한다고 해요. 평소에는 단단해 보이던 도로가 계속되는 열을 이기지 못하면 갈라지게 되고요. 들뜨고 결국 차량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변형되기도 합니다. 신기한 건요, 그 도로가 하루아침에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뜨거운 열을 견디고 또 견디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균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어쩌면 이와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이죠. 웃으며 인사하고 맡은 일을 해내고 하루를 살아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 풀리지 않는 문제, 지친 몸과 무거운 책임감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요,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던 시간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 뒤가 아니라 지쳐있는 그때,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은요, 게으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겨우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7월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이면서 금요일이네요. 내일이면 8월이에요. 와,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그렇죠? 야,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자, 2시의 기쁨과 함께 하신 지도 벌써 몇 달인가요? 한 넉 달 지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2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작하면서는 이 더운 날씨 폭염 계속해서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오프닝을 찾아볼까 하다가 이 블로우업이라는 현상을 찾게 됐어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위로 밀려 올라오는 현상, 블로우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확 뜨거워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견디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면서 이런 균열들이 생기는 건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는 웃는 것도 잘하고요, 뭐 맡은 일을 잘 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요,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때 없으세요? 그럴 때 사실 그게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참 어찌 이렇게 멋진 위로를 하시는지.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세상 거 참 대단해 보여도요, 그게 우리의 근심을 위로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영혼조차 즐겁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말씀대로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하시는 거죠. 자, 9507번님이 이 말씀에 의지하며 아멘 크게 외치셨고,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아멘 소리내서 얘기도 해보시고 문자로 주셔야 또 저희는 알 수 있으니, 우물정 9330 샵 9330번으로 문자를 주셔도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은, 그렇죠, 7772번 역시 문자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그리고 그림 퀴즈 또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마련될 거고, 지금부터 뭐 그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림 받아보실 수 있고, 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찬양을 풍성하게 들려드립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찬양도 들려드리지만 또 시점 통해서 선물도 나갑니다. 지금 모든 신청 문

네,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내 진정 사모하는 이 곡 들으셨고 이제 이어지는 곡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걸 신청하신 분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에 합세해서 이런 분위기면 이런 찬양이 좋죠 하는 곡들이 있으면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 주시죠. 자, 신청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그렇죠. 아,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나가시는데 뭐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2시의 기쁨. 네, 피곤하실 수도 있고 무더위 때문에 조금은 원치 않은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찬양을 이렇게 힘차게 하고 나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네. 자, 지금 문자들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신청곡도 보내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좀 들어볼까요? 네, 분위기 탔는데. 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입니다.

네,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잠시 일어나서 춤을 추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원한 찬양 덕분에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가슴 벅찬 메들리 찬양 때문에 행복하다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자, 무더위도 도시의 기쁨과 함께하면 또 그렇게 찬양하면 행복해집니다 하시는 2450번님. 야곱의 축복과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찬양을 좀 부탁드린다고. 한 주간 수고하셨다고. 덕분에 많이 웃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보니까 이제 매일 도시의 기쁨 들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문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이렇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퀴즈가 나갑니다. 지금 그림이라 먼저 문자 주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저희 도시의 기쁨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찾아오시는 것보다 그냥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림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말하는 성경 속 단어를 맞히시는 게 그림 퀴즈, 이 그림 퀴즈의 핵심입니다. 자, 잘 보시고 그림을 딱 봤는데, 오늘은 근데 제가 봤을 때 비교적 정답이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좀 쉽습니다. 다른 날보다 쉽기 때문에 우물정 9330번으로 먼저 그림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연락 주시면 오늘의 그림이 뭘 말할까? 칠판에 누가 뭔가를 막 쓰고 있는데, 자, 이게 뭘 말할지 맞춰보시죠.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그 사이에 또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역시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 찬양을 또 찬송가를 이어듣고 신청곡도 이어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힘차게 힘차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선포해보자고요.

네, 여름 성경학교 찬양 야곱의 축복 신청하신 2450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하실

계신 영업장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러다가 전도도 하시고 또 크리스천들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혹시나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개인 사업장을 하시는데, 혹은 뭐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통 등산하시는 분들도 크게 또 스피커 크게 틀어놓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곳곳에서 극동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퀴즈. 지금 그림 퀴즈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반대로 답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오늘 정답인 이거. 그림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드리면, 칠판에다가 이제 뭐라고 막 쓰고 있는데, S를 칠판 빼곡히 적어 놨어요. 그림에.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더, 이러고 있는 거죠. 뭐이 정도면 나 힌트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모르실 분들, 힌트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된 성경 아시죠?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 정도 뭐큰 힌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았고요. 원래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자, 우물정. 이제 뭐 답변들이 오기 시작하네요.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 저희는 찬양을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참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으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죠.

Way Home 어린이 찬양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 메들리 안에 신청하신 곡인 이 작은 나의 빛, 예, 이게 있어서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2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자, 아, 지금 졸음이 싹 지나갔다고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찬양을 따라하시면서 문자로 0445번도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네. 가끔은요, 이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찬양이 더 크게 은혜로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사가 써 있으니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 찬양도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답, 퀴즈 정답을,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조금 더 문자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그림의 정답의 힌트를 드리자면 제일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이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 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이 신실함,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일지가 오늘 그림 퀴즈의 정답입니다. 예, 얘기를 듣고 그 그림을 보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데도 오답 보내주시면 안 되고, 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정답과 정답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안 틀을 수가 없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사역자 남궁 송옥,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네, 남궁성옥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할수 있는, 신앙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고백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을 보내드리고 이제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죠. 네, 정답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였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했던 우리 믿음의 참 멋진 선배님, 네, 에스더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1772번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을 본받고 싶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네, 참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으로 8월에는 더 멋진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하셨고요. 오, 저랑 이그 찬양 불렀던 남궁성옥 사역자님이 방송을 진행했던 걸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전국 방송을 다 들으시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렇죠. 서울에 있을 때 작년 한 2년 가까이 이 남궁성옥 사역자랑 같이 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오전 10시 사랑했더라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오늘 못 들려드린 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 2시의 기쁨도 또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원체 많이들 연락을 보내주셔서 자,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끝번호가 1772번 쓰시는 분이고요. 자, 그리고 끝번호가 9908번, 네, 9908 쓰시는 분께도 준비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끝곡은 한부영 씨, 예전에 그 마커스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죠. 한부영 사역자와 또 홀리원이 함께 부르는 빛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이 벌써, 7월 31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8월. 자,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마지막인 느낌. 네, 즐거운 금요일. 자, 7월을 아쉽게 떠나보내지만 즐거운 금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아주 덥습니다. 휴가철,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의 철. 도전하기 좋은 날, 금요일 도전하기 좋은 날,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들과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새끼라 또 극동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지금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역에서 원래 듣던 그 문자로 보내면 안 돼요. 샵 1069 이쪽으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도전하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탁 눈에 띄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은 땡땡땡 이러면 이제 딩동댕입니다. 그럼 좋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찬양을 골라놨어요. 이미 골라놨습니다. 지금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제가 좀 골라놨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야.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여름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 마구잡이로 제가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면 제가 바로 앞부분 그 찬양을 부르면 바로 이어서 뭐 여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바로 찬양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받아치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자, 어떤 분하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보내신 이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자,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한번. 3431. 3431번님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위대하고
1: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0: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주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3431번님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네.
0: 자,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한가요? 소개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1: 목포 온세대교회 김인실 권사입니다.
0: 김은실 권사님.
1: 인이요.
0: 김인실 권사님.
1: 네.
0: 저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네. 김인실 권사님. 목포 온세대교회.
1: 예. 네.
0: 야, 교회 이름도 좋고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0: 5년 정도?
1: 5년?
0: 네.
1: 새끼랑 5년 됐는데?
0: 그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동방송을 들었거든요.
1: 국동방송 들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0: 예, 꼭 전화 한 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1: 야
0: 저희 형부가 예. 이제 돌아가 소천하셨는데
1: 예예.
0: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여기다 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1: 예.
0: 신청을 못했는데
1: 예.
0: 제가 다행히 형부 돌아가시기 전에
1: 예.
0: 그 병원을 찾아가서
1: 예.
0: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1: 예.
0: 형부가 믿겠다고 돌아가셨거든요.
1: 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네.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네요. 네.
0: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1: 예.
0: 정말 대단한 방송이다
1: 예.
0: 생각해요.
1: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우리 위대하고 아니, 강하신 아니. 주님 맞춰졌잖아. 그렇죠?
0: 아, 그 역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잘 하시잖아요.
1: 아유, 저는 그분은 옆에
0: 방송이에요, 예.
1: 이렇게 또 새끼라고 5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주셨고 네.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셨네요.
0: 예.
1: 네. 우리 아까 권사님?
0: 예.
1: 김인실 권사님, 아,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옆에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야 얼마나 또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0: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매주, 매일 들으면서 거의 제가 이 시간에는
1: 네.
0: 차를 운전 중이거나
1: 네.
0: 듣고 있거든요.
1: 그렇구나.
0: 아, 예.
1: 그 문자도 가끔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퀴즈 참여라든지.
0: 도전 몇 번 눌렀어요.
1: 아,
0: 약간의 그렇구나. 목포 영성교회에 나오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나도 언젠간 되겠다고 오늘은.
1: 오늘은 작정을 하신 거야. 오늘은 1번으로 보냈거든요. 1번.
0: 아 그래요?
1: 예.
0: 애인 느낌이 될 것 같았어요.
1: 와 오늘은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보내셨던 것 같아.
0: 아 그래요?
1: 야.
0: 저희도 수련회 중이거든요.
1: 수련회 중이에요? 어디에서 수련회 중입니까?
0: 중고등부인데 저희는 광주에서.
1: 광주에서?
0: 예.
1: 지금 광주 따라간 거예요?
0: 예, 따라갔죠.
1: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듣다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0: 지금 쉬는 시간이고.
1: 쉬는 시간에.
0: 하니까.
1: 이야.
0: 방송 듣다가.
1: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0: 전 교사.
1: 교장이에요. 교사로 또. 교사로 예. 가셨는데도 그 사이에 또 새끼라를 또 들으시고. 도전을 예. 1번으로 하시고. 이야,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다.
0: 감사하죠.
1: 이야. 권사님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0: 그냥 저는 열무김치 주세요.
1: 오, 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0: 네, 제가 감사하죠.
1: 앞으로 건강하시고, 앞으로 네. 더 용기 내셔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이 새끼라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전두의 도구로 꼭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국동방송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입니다. 예전에 네. 이 중고등부 네. 수련회나, 권사님 네.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을 때 지금 아이들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0: 네.
1: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0: 네.
1: 막 율동하면서.
0: 네. 지금도 많이 불러요.
1: 지금도 많이 불러요? 그럼 이번 네. 수련회 때 이거 한번 애들하고 한번 율동하면서 한번 하세요. 예?
0: 네.
1: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온세대교회, 목포의 온세대교회 다니시는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김인실 권사님. 전국에 지금 퍼지네. 와, 예.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같이

0: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 도전 찬양 금요일에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마음은 또 시원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 모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문자창 보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요. 받으시면 바로 학교 종이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받아서 조금만 부르셔도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 많은 분들 여전히 도전 도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자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수련회 때 불렀던 곡들 6427번님께 도전장 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대전 도안교회 섬기고 네. 있는 김영옥 집사입니다.
0: 김영옥 집사님.
1: 네.
0: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 맞죠?
1: 맞습니다.
0: 네. 아우, 저도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 예.
1: 네.
0: 금방 뭐 설교 편집도 해봤습니다. 예, 설교 편집도 아, 많이 해봤거든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옥 집사님. 예. 뭐 하시다가 영, 지금 영,
1: 예. 옥입니다.
0: 옥, 예. 김연옥 옥이요. 집사님. 옥.
1: 네.
0: 예. 예. 지금 뭐 하시다가 도전을 하셨어요?
1: 지금 잠깐 병원 왔다가
0: 네네.
1: 오는 길에
0: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1: 아니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0: 병원 이제 막 도착했어요. 왜 본인 네. 지금 어디 좀 안 좋으세요?
1: 아 저번 주에 식중독 걸렸다가
0: 아
1: 오늘 피검사
0: 식중독 먹을 걸 좀 네. 지금 이게 더운 날이어가지고
1: 네.
0: 먹을 걸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네, 아닙니다.
0: 자, 새끼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1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0: 1년 정도? 극동방송을 네. 1년 들으셨어요? 아니면
1: 아니요,
0: 듣다가?
1: 극동방송은 오. 제가 차 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10,
0: 어, 오래되셨구나.
1: 15년. 네.
0: 우리 대전 극동방송 10년 네. 넘게 애청자로 네. 있다가 1년 동안 이제 새끼라도 들으시고.
1: 네.
0: 자, 오늘 처음으로 저하고 통화됐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항상 우리 이제 방학생들하고 대부분 통화하다가 오늘 이렇게 통화가 그렇죠. 드디어 됐네요. 사연이랑 가끔 보내보셨어요?
1: 예, 대전 극동방송에는 예.
0: 아니, 새끼라에, 새끼라에.
1: 새끼라에는 한 번
0: 한번 보냈었어요.
1: 방학생들만 예. 해주셔서.
0: 예, 그러게요.
1: 연결을 못했어요.
0: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도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 정말 네. 잘하셨고.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세요? 이제 1년 정도 들으셨는데, 새끼라.
1: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천주교 신자분인데
0: 예.
1: 이 새깨라를 추천해 주셨다고 한
0: 맞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 열심히 듣다가 무교 네. 종교 없는 친구한테 야 너 새끼라 한번 들어봐라
1: 네네
0: 그래서 그 무교분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교회를 다니게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0: 참, 예.
1: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쩌면 마음에 울림이 또 예. 있어서.
0: 네네.
1: 또 종교를 그러니까. 다름에도 불구함에 또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뭐
0: 그러게요.
1: 그런 생각도 들면서.

0: 네.
1: 참 이단에 있다가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 방송 듣고 다시 귀한 교회에 가신 분들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네. 참 예,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살짝 나도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맞습니다.
1: 자, 그렇지만 오늘은 또 6427번님에게 또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어떤 선물을 또 드리면 좋을까요? 기억나는 선물.
0: 호급창 정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1: 예예.
0: 식중독 한번 걸리고 나서
1: 자, 오늘 솔직히 제가 선물이 네. 오늘 살짝 한정적인데 이번 주에 네. 나갔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과 도토리 냉면, 강화성 네.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네. 그 다음에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0: 네.
1: 그리고 오지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네. AN 화장품, 여기서 골라주시면 네. 좋겠는데.
0: 쭈꾸미 하겠습니다.
1: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네. 골라주셨으면 했는데, 근데 네. 이것도 네. 매워요. 네. 이것도 매우니까 다 낫고 나서 드셔야 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다 낫고 나서 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네.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0: 아, 네. 뭐 처가집이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장인 장모님이
1: 예.
0: 예, 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장인 장모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0: 네, 네.
1: 아, 장인 장모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0: 커피 좋아하시죠?
1: 좋아하세요?
0: 보내주시면
1: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커피 맞습니다. 들고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나 방송 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장인 장모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좋죠?
0: 예. 좋죠.
1: 자, 네. 장인 장모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한번 연습 삼아서 메시지 네. 한번 보내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네. 하면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0: 장모님, 항상 아기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죽어서도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천국에서 또 행복한 날을 꿈꾸면서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네. 나중에 네. 진짜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직 네. 안 끝났군요. 예.
0: 예. 끝났습니다.
1: 아, 끝났어요? 예.
0: 네. 다 했습니다.
1: 사랑합니다. 뭐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0: 네? 아, 사랑합니다.
1: 예, 예, 예. 자, 우리 예. 6427번님. 우리 대전 도안교회 김현옥 집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1: 돈으로도 못 가요.
0: 못 가요. 하나님 나라.
1: 그렇죠, 그렇죠.
0: 감사합니다.
1: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못 가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착한이라고 이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도전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 제가 바로 여기서 전화를 드려서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지금 다 다니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부르면 이어서 찬양 부르는 분 선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2분 한번 해봐야겠네요. 2분 한번. 자, 어린이 찬양, 여름성경학교 찬양, 뭐 중고등부, 뭐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들, 이런 추억의 찬양들 하고 있습니다.

0: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2: 왕, 왕, 왕, 왕. 아. 왕, 왕, 왕, 왕.
1: 모르겠습니다.
2: 공, 공, 공, 공. 자, 한 번만 더. 왕, 왕, 왕, 왕, 나는?
1: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2: 아유,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2: 아, 아쉽네요. 아,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자, 아시는 분 도전! 샵 1069번. 도전! 자, 이분. 한번 다시. 다른 분. 다른 분.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여름성경학교 때. 자, 5073번님.
3: 여보세요?
2: 왕, 왕, 왕, 왕.
3: 나는 공주가.
2: 공, 공, 공, 공.
3: 나는 공주가.
2: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오. 자, 혹시.
3: 네, 전남 담양입니다.
2: 담양. 어,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네요. 뭐 하시다가, 지금?
3: 신랑 자동차.
2: 네.
3: AS 받으러 왔는데 서비스 센터 앉아있다가.
2: 예. 서비스 센터 지금도 앉아있습니까?
3: 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2: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3: 네네.
2: 그러면 지금 차 안에서 남편이 옆에 운전 중? 예?
3: 아니, 이제 서비스 센터 왔어요. 그럼 대기실.
2: 대기실.
3: 네.
2: 전남 담양.
3: 네.
2: 대나무 중록원.
3: 네.
2: 떡갈비. 그쵸?
3: 그러지요.
2: 예, 예, 예. 오, 언제부터 이 극동방송은 들으셨나요?
3: 극동방송은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2: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 네. 눈만 뜨면 따가지고 이제 여러, 계속 듣고 있어요.
2: 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3: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2: 그래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3: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개척해서 오셨거든요.
2: 네네.
3: 그래서 지금은 40년? 40년
2: 됐어요. 그래요. 네.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소개할 수 있어요?
3: 네, 전남 담양에 있는 소망교회 유현복 목사님.
2: 유현복 목사님, 담양 소망교회.
3: 네.
2: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3: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골 교회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2: 예.
3: 우리 항상 목사님 사랑으로 크는 교회예요.
2: 네네.
3: 할머님들과 함께 지내고 장애인도 그냥 우리 시각 장애인분도 계시는데 그냥 가족같이 그냥 하나 된 교회.
2: 그래요.
3: 네.
2: 남편도 가족도 다 지금 교회 잘 섬기고 계시나요?
3: 그럼요. 딸내미가 반주하고.
2: 딸내미가 반주하고.
3: 성가대도 하고.
2: 성가대도 하고.
3: 네.
2: 온 가족이 교회 일꾼으로 네. 다니고 계시는군요.
3: 네.
2: 야, 정말 감사합니다. 새끼라인 이렇게 사연들 몇 번 보내보셨어요?
3: 처음이에요.
2: 처음이에요? 야, 처음 도전했는데 어떻게 탁, 예.
3: 오늘 보니까. 혹시나 해서 도전 눌러봤는데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2: 아니,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100번째 이렇게 보낸 도전자에게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0: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하나님 은혜대로 그냥 아무거나
0: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 김치, 그 다음에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1: 화장품 할까요?
0: 화장품. 그래요, 화장품. 화장품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김치를 교회에다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1: 감사하죠. 감사하죠.
0: 그죠? 예.
1: 네.
0: 그래서.
1: 네, 감사하죠.
0: 예. 주일에 점심에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네.
0: 오늘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1: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공공공공.
1: 나는 공주다.
0: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고맙습니다. 아멘.

이야, 왕자 공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노아키즈 앨범에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3시 28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들, 제가 마구잡이로 전화해서 살짝 불러가지고 이어서 부르는 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자,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한번 써주십시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 안다 하시는 분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여름 성경학교 가봤거든, 수련회도 가봤거든, 아, 그분들 다 알만한 노래잖아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옆에다가 교회를 현재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까지 그 한 문자에 써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생도 환영입니다.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방학 무교생은 거의 뭐 거의 99% 당첨 선물 확률이 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지,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도전을 할지. 아, 간절한 도전. 쉬워요, 쉬워. 쉽습니다. 아, 도전을 못 받으시네요. 아, 도전을 못 받으십니다. 0419번님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 방학생이 왔습니다. 방학생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1175 1175 1175

0: 여보세요.
1: 싹트네.
0: 네?
1: 싹트네.
0: 뭐였어요?
1: 싹트네.
0: 싹트네. 싹이 트었네.
1: 아이고, 왜 아까워. 아까워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아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0: 네.
1: 제가 또 룰이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방학생은 제가 방송 끝나면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해요. 자, 방학생, 무교생들 도전하면 이렇게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맞춰야 돼요. 맞춰야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쉬운 건데. 누구의 도전을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도전. 3787번님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2: 보세요.
1: 싹 트네.
2: 딱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1: 할렐루야.
2: 딱 터는데. 와.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상황 맞나요?
2: 네, 맞아요.
1: 어, 지금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인지는 헷갈리네요. 네? 자,
2: 네.
1: 일단 아이 나오세요. 아이.
2: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1: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맞춘 건가요, 일단?
2: 네,
1: 아, 엄마가
2: 맞아요.
1: 되게 애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군요.
2: 네.
1: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해요?
2: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1: 예.
2: 삼형제를 키우고,
1: 예.
2: 또 뱃속에 아기를 또 품고 있는
1: 와,
2: 엄마입니다.
1: 지금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어요?
2: 네, 맞아요.
1: 운전 중이세요?
2: 네.
1: 어, 그러면은, 어,
2: 네,
1: 위험해요.
2: 잠시만요.
1: 자,
2: 네,
1: 정차해야
2: 정차를
1: 됩니다.
2: 할게요. 네.
1: 자, 3787번님. 지금,
2: 네,
1: 네,
2: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습니까? 뱃속에
2: 네.
1: 아기가 있고, 또 지금,
2: 네.
1: 아이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나요?
2: 네, 맞습니다.
1: 와, 카시트에?
2: 네, 카시트에 있어요.
1: 카시트에 있고,
2: 네.
1: 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2: 아이 병원에 갔다가
1: 네.
2: 집으로 돌아오는
1: 집으로 돌아오는
2: 길이었는데.
1: 길에.
2: 네.
1: 와, 삼형제?
2: 네, 삼형제가 있고, 네, 넷째 이제 아직 뱃속에 있어요.
1: 남자만 셋이요?
2: 남자만 이제 넷이요.
1: 사형제?
2: 네.
1: 성별이 나왔습니까?
2: 네,
1: 와,
2: 나왔습니다.
1: 지금 그러면 큰애가 몇 살인 거예요?
2: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가 3살, 이제 태어나면 네, 1살, 이렇게 될
1: 7531.
2: 거고. 네,
1: 이야,
2: 맞습니다.
1: 우리 애국자 3787번님 대단하십니다.
2: 네,
1: 근데 그 지금 목소리는 밝아요, 또. 와.
2: 네.
1: 오늘 도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은요?
2: 언제부터였는지, 항상 극동방송을 항상 계속 틀어놔가지고,
1: 그래요.
2: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냥, 될까? 하고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네.
1: 야, 이게 보니까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2: 네.
1: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 네, 맞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1: 그러니까.
2: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1: 네.
2: 지금 내 소천을 하셨는데, 하루
1: 예.
2: 종일 극동방송을 정말 틀어놓으셨었거든요.
1: 그랬군요.
2: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냥 그게 똑같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항상, 106.9인데, 그
1: 이야.
2: 정도로 틀어놓고
1: 우리 3787번님은 네
2: 있어요.
1: 번째니까 지금, 예? 정말 오래 계속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겠네요.
2: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알아요. 새끼라도
1: 아,
2: 알고.
1: 로고송도 알고.
2: 예, 그리고 이제 도중에 나오는 광고 CM송도 다 외우고
1: 와,
2: 있고.
1: 그렇구나. 서울 어디에 계세요? 섬기는, 뭐, 거주하는 데랑 섬기는 교회랑 소개할 수 있어요?
2: 여기 반포 쪽에 있고요.
1: 네.
2: 저는, 여기 신반포 교회에 있거든요.
1: 신반포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군요. 자, 이게 참,

0: 정신없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그렇죠.
0: 아, 이 세 명과 또 임신한 가운데서도 남편이 잘 네네. 도와주시나요?
1: 네,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내 아이는 아마 생각도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네네.
0: 애기 한 명 키우면서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와.
1: 네.
0: 앞으로는 진짜 방학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네. 극동방송 청취하면

0: 우리 3787번님께 드립 커피도 드리고 더치 네.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예 네. 우리 남편에게 또 부모님께도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탔던 거 얘기 네. 좀 해주시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아,
0: 그래 아이들에게 계속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과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행복한 네.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의 마음 예 계속해서 복음의 싹이 탁탁 텄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할렐루야
0: 싹 트네
1: 싹 떠요
0: 네, 내 마음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0: 싹 트네 싹 터요. 참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예전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석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를 쉬고 있는 분 계시죠? 있죠?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방학. 아니면 무교. 학교 방학 말고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 있잖아요. 도전이라고 쓰고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분 살짝 미소를 지어가면서 아 나도 이곡 아는데 하는 분 분명히 있죠. 자, 샵 1069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보낼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두 글자 신앙의 방학 무교 이렇게 꼭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바로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할렐루야. 왔어요. 자. 제발 맞춰주세요. 네. 제발 맞추셔야 돼. 진짜 쉬운 걸로 해야지. 진짜 쉬운 걸로 해야지.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한번 해야지, 이것도 한번.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나 못 마시면 어떻게 하나. 자, 운전 중이십니까? 운전 중이에요? 0822번님?
1: 지금 제 정차하려고요.
0: 아, 정차하십시오. 정차하십시오. 예. 네. 아유, 맞춰주셔서 감사하네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지금도 찬송가에 있는데. 자, 끝번호 0821번님께서 도전 방학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가 제가 전화했는데 아, 맞춰주셨습니다.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정차했습니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아, 다시 한번
0: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1: 아, 서울입니다.

0: 서울 어디요?
1: 서울 관악구입니다.
0: 관악구. 네. 지금 도전하면서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몇 년 지금 방학 중인 거예요? 교회?
1: 아, 네? 교회는 다니고 있어. 아, 방학이 그 뜻이었구나.
0: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이 방송?
1: 네? 네, 저는 이 시간대에는 업무 중이어서 아, 좀 듣기가 힘든데.
0: 그래서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
1: 아닙니다.
0: 아, 그냥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냈구나.
1: 네, 아, 그 방학을 보낸 이유를 제가 못 들었어요.
0: 신앙의 방학인 중,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아, 괜찮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물.
1: 아, 네.
0: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선물 받고, 네. 이제 이 시간대도 네. 극동방송 꼭 많이 들어주십시오.
1: 네, 자주 듣겠습니다.
0: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열무, 순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중에서 고르신다면요?
1: 쭈꾸미?
0: 쭈꾸미. 알겠습니다. 네. 쭈꾸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 신앙의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 듣기 전에, 듣기 전에, 다른 분, 아우,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네요.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어. 이제 끝날쯤 되니까. 미리미리 좀 주시면 참 좋은데, 자, 이분. 자, 이분 먼저 해야겠네. 0347.
2: 네,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해 뜨는, 해 뜨는데부터.
2: 네? 나는 기뻐요.
0: 해 뜨는데, 아,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불러봤다고. 해 뜨는데부터.
2: 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옆에 사람 없어요?
3: 옆에 사람 없어요?
2: 옆에 사람 있어요.
0: 그럼 알려주면 좋은데.
3: 알려주면 좋은데.
2: 뭐야, 여러분?
0: 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3: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2: 네.
0: 보니까 운전 중이셔서 어차피 예,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이분. 운전 중에, 운전 중. 자. 다른 분. 뒤늦게 지금 방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자, 똑같은 문제로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 여보세요?
0: 해 뜨는데부터.
4: 해 지는 데까지.
0: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네요. 교회 방학생 맞아요?
4: 네, 맞아요.
0: 아유, 그렇구나. 이거 쉽잖아요. 그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4: 네네.
0: 두 손 들고 왼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지고 율동해봤죠?
4: 네.
0: 율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몇 년 방학이에요, 지금?
4: 한 10년?
0: 10년 방학.
4: 네.
0: 10년 방학이어도 이 곡은 율동이랑 다 생각나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그때 추억들 생각나고.
4: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경기도 파주요.
0: 파주. 네. 오늘 문자 처음 주셨네요.
4: 네,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고 아니, 처음 지금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오늘 네. 처음 듣게 된 거예요?
4: 아니, 차를 탔는데 그게 자동으로
0: 갑자기 나왔어요?
4: 네.
0: 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 이게 아, 우연이 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도전 찬양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교회 쉬고 있는 분 제가 간절히 지금 찾고 싶었거든요.
4: 네. 근데
0: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찾게 해 주시네. 지금 정차했나요?
4: 네?
0: 정차했어요?
4: 아, 네. 네.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주차장. 자, 네. 지금 시간이 생방송 중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4: 네.
0: 이제 딱 주차를 일단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0: 일단은 주차 됐습니까?
4: 아, 네.
0: 주차 됐으면 우리 파주에 0627번이 10년 방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0627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계획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간신히

0: 결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1: 네네.
0: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1: 네.
0: 이게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아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1: 네.
0: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네. 커피 네. 쭈꾸미 화장품
1: 네. 네.
0: 여기서 어떤 거?
1: 네,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쭈꾸미. 자, 쭈꾸미로. 쭈꾸미에다가 방학생이니까 네. 커피까지 드릴게요. 커피까지.
1: 감사합니다.
0: 우리 프로그램은 방학생을 되게 우대하거든요.
1: 네. 아, 정말요?
0: 네. 근데 이제
1: 감사합니다.
0: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로 네.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저 따라서 짧은 기도예요.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0627번님 파주에서 10년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나요?
1: 아니요.
0: 이사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파주에 또 이사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
1: 네.
0: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강한 사인 메시지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네. 아유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우연히 맞춰진 그 주파수 106.9
1: 네.
0: 앞으로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들으시면 더 좋고
1: 네.
0: 그렇죠. 예,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앞으로 찬양하는 우리 062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도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복된 주말 주일 8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작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합니다.

회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바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음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대전 음포교회 담임이신 이온 목사님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음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들리십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극동방송의 심장소리입니다. 우리들의 심장이 뛰는 이유 들어보시겠습니까?
1: 일이 6시부터 틀어놓는 거예요.
2: 집안에.
1: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를 초등학교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3: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조카가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0: 저 연약한 아이한테
1: 좌측으로 핸들을 꺾으면 한 5~6바퀴 굴르겠구만. 저도 모르게 라디오 볼륨을 이렇게 눌렀는데 거기서 그때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마음 깊은 데서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너무 지금도 또렷하게 들리는 게 죽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죽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2: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3: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3: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2: 예수님 이름으로
3: 예수님 이름으로
2: 기도합니다.
3: 기도합니다.
2: 아멘.
3: 아멘.
5: 극동방송은 지금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삶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 우물정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극동방송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명령까지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이란 말은 하나님같이 전능한 완전이 아니고 바로 사람

0: 사람으로서는 영혼육에 대한 전인적 완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교회에 와서 정말 거룩한데 영혼은 지옥 자식이 된 건 아닌지, 영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온몸은 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영도 혼도 육도 그리스도인이더라, 신앙인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와같이 영혼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이, 그 기뻐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 그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아멘 합시다. 교회 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유함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회개가 온전치 않으면 용서가 없고, 용서가 온전치 않으면 그 가운데에 정말 참된 자유함도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참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1: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0: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한 자들의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자유롭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누가 시켜서 하면 그러면은 그 속에 정말 불만이 있고 무엇인가가 그 속에 행복함과 기쁨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자기에게서는 자유함과 또 그 속에 자기의 자원함이 같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쁨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범사 모든 일을 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분위기도 조건도 그런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시각 자체가 달라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나 어떠한 소유의 조건을 가지면 그러면 거기에 시각이 있으면 절대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감사할 수도 또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라고 하는 건 금방 실증이 나고 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할 때는 존재와 본질에 거기에 집중할 때는 그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본질과 이와 같은 존재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말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온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늘 가족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 죄에서 자유하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 근본적인 본질과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나같이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같은 것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죠.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환경에 있고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에 어떻게 감사를 하고 아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좀 인색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만 하지 헌금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5만 원이나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5만 원 헌금까지 예물을 드렸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아니 글쎄 지난주에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멀리 살던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손주를 보자마자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볼 때마다 행복한 것, 감사한 것에 대하여 헌금했느니라고. 아이 그러냐고. 그리고 축복을 목사님이 해줬답니다. 그 다음 주에 왔는데 헌금을 또 10만 원이나 했더래요. 그래서 아니 또 할머니 또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0만 원이나 헌금했냐고 무슨 또 감사할 조건이 더 큰 게 있냐고 했더니 손주와 가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온 것도 감사한데 얼마나 일주일 내내 아이 붙들고 있냐라고 팔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애가 가니까 더 감사하더라고 하듯이 아이는 와도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모두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수시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 생각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4장까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칭의 바로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기뻐하고 받은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자격 없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 큰 은혜가 어딨냐 너 그것 때문에 감사해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사회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큰 문제는 신앙적인 것인데 사람은 죄 때문에 그 가운데에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먼저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짐도 있고 경제

0: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지요.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다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오늘 죽었다 눈을 뜬다 할지라도 바로 눈을 뜰 때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을 합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여 하는 일을 말하여 하는 것을 수고라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하여 짐을 진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갑니다. 그 일하는 것이 쉬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지만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활동과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 때에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감수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나의 뜻과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질병이 와요. 내가 원해서 병을 얻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그런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여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나 원치 않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너 구원받았지. 그럼 넌 세상의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라고 하는 찬송과 같이 바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 영도 혼도 육도 삶도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 요 몇 구절 가운데 11절 가운데서는요 6번 정도를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5절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미암아를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야. 계속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원인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고난의 마을입니다. 환란의 도시이고 재난의 나라라고 표현하리만큼 그와 같이 힘든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3천년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요 전쟁이 없던 기간은 28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가 전쟁과 그 고통에 시달린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악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을 해요. 2절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환난 중에서란 동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환난이 끝난 다음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 전에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라는 말씀을 해요. 끝나지 않냐고 지금도 진행형인 가운데 이탈치라도 너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왜? 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 가면 거기서는 좋겠지, 즐거움 있겠지, 행복이 있겠지라고 하는 죽어서 천국 가고 거기서 행복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원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어려움은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게 주의 뜻이야. 항상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함이 있고 슬픔과 그런 것만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시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뜻 단어 가운데는 아래에서 뭉개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남유를 짤 때 감남나무 열매를 그 위에 놓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그게 눌려서 거기서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상태를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짓눌린 삶,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무거운 돌에, 무거운 짐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 속에 가지고 있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너 그거 알 수 있냐?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찾아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듯 기도하듯 너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짓누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곧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워한다면 넌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합시다. 환난 중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는 명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명품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기름처럼 윤활유가 있어요. 느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윤활유처럼 돌아가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온화하고 말 속에 정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기를 원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지혜가 있거든. 그 속에 정말 세상 살아가는 원리와 비결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말 보면은 그 속에 사람을 민망하게 하지 않냐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품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 안에는 환난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겪어내고 환난 가운데에 다듬어지고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만들어간 사람들 속에서 이와 같은 감남류 같은 그러한 최상품의 그 기름이 짜지듯 바로 환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온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 내가 세상적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 사람인지 구분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이 그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웃고 울고 행복하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것들의 중심으로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기다리고 그것들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웃고 울고 행복해 한다면 여러분 영적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세상적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꼭 찬송가를 해야 됩니까? 복음성가가 더 재미난데요. 아니, 요즘 말고 그 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년도 넘은 거를 또 해야 됩니까? 찬송가가 100년이 넘은 것을 지금도 해야 되는가? 아니 찬송가도 은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복음성가도 있고 우리가 하지만은 문화 따라서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저는 속으로 한턱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영원히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고 그거를 물르고 그거를 지루해 하겠는가? 영적 사람들은요 정말 예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중심과 가치관 자체가 영적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의 그로를 물러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그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문지기로 한날만 살아도 그게 내게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을 한 만큼 저는 가끔요 혼자 예배당을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제일 앞에 앉으시면 너무나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기는 다윗성에서 있으면서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지만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문지기로만 있겠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행복을 찾았는데 아니 나는 예배당에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화평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불화하고 재난이 있고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환란도 화평으로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행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화평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그와 같이 신앙인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환란을 정말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만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질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화평을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FABC 극동방송입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10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때에 고문과 매질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다. 반복되는 고통과 두려움에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서야 풀려난 이들도 있었다. 오여사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로 이사하고서도 교회가 보이면 멀찍이 피해서 돌아가고는 했다.

0: 엄마, 동네 애들 오늘 교회 간대. 나도 따라가도 되지?
1: 교회를?
0: 어. 찬송도 엄청 신나게 부르고 끝나면 맛있는 과자도 준대. 엄마도 같이 가자. 응?
1: 글쎄다. 하나님은 꼭 교회 안 가고

0: 이 둘이 여기서 기도해도 주님은 똑같이 다 들으셔.
1: 아, 그래도 가면 과자도 준다는데. 아, 같이 가면 좋은데. 엄마는 왜꼭 집에서만 기도하려고 해?
0: 아,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1: 그래?
0: 애들 따라 교회 가고 싶어?
1: 응. 가면 재밌는데 왜안 가냐고, 절에 가냐고 자꾸 묻길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거든.
0: 그럼 엄만 나중에 갈게. 애들이랑 같이 교회 다녀올래? 엄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게 편해. 알겠지?
1: 알았어. 엄마는 왜안 가려고 하는지 알아?
0: 안다고?
1: 응. 엄마 자꾸 기도하면 울잖아. 사람들이 우는 거 보는 게 싫은 거잖아. 그치?
2: 오 여사는 순간 말을 잃고 아이를 꼭 끌어안는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3: 계세요? 안에 계세요?
4: 아, 네. 누구시죠?
3: 아이고, 반가워요. 저이 동네 다니는 박권사라고 해요. 새로 이사 오셨죠? 아유, 인사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좀 늦었네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3: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이집 아들내미랑 곧에 친해졌더라고요. 기독교시라고.
4: 네, 그렇긴 해요.
3: 애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들도 금방 사귈 거예요.
4: 아, 네, 감사해요. 근데 아직 짐도 제대로 못 풀었고, 아유, 살림 정리가 쉽지 않네요.
3: 그러네요. 아직 짐이 그대로네.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바깥 양반 고향이 이쪽이신가?
4: 아, 그건 아니고요.
3: 아무렴 어때. 여기가 촌동네라 장터랑 멀어서 좀 그렇지. 사람들 인심은 좋아요.
4: 네, 그렇군요.
3: 그럼 이참에 내가 우리 교회에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5: 교회요? 저도 갈래요.
4: 아,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 다음에 시간 될때 한번 가볼게요. 아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3: 아, 그래요. 교회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사님 같은 곱상한 분이 들어오면 다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들을게요.
4: 아, 예. 뭐 생각해 볼게요.

0: 박권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오 여사는 그제야 긴 한숨을 쉰다. 그녀는 여전히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았다. 새 삶을 소망하며 새로운 곳에 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1: 여사님! 아이고, 장애된 게 오시나 봐요. 아이고, 근데 아직 교회 한번 안 댕겨가 하셨죠?
2: 아, 예, 저희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서.
3: 근데요, 우리 엄마 옛날엔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1: 오, 그래?
3: 아빠랑도 교회에서 만났었대요.
1: 오, 정말? 아이고, 그럼 꽤 오래 교회 다니셨겠네.
3: 우리 아빠 전도사였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못 가셨지만.
1: 그래? 왜 못 가셨어?
3: 먼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1: 아이고,
2: 얘는 왜 자꾸 묻지도 않는 말을 해. 죄송해요. 애가 아직 잘 몰라서.
1: 저기, 그러지 말고 교회에 한번 오세요.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집으로 갈게요.
2: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사정이 좀 있어요.
1: 그래요, 그럼. 찬찬히 나중에 봐요.
0: 오 여사는 박 권사의 시선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집에 돌아온 뒤 문을 닫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린다.
2: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 그런데 감옥에서 내가 한 짓은 사랑이 아니었잖아. 말씀을 결국 밟고 나왔잖아. 결국 밟고 나왔어.

0: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될까봐요.
1: 아이고 자매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취해.

0: 자, 다들 챙길 거 있으면 얼른 실으소. 이번 사경에는 며칠은 묵어야 하니까 단단히들 챙겨야 됩니다.
1: 엄마, 그럼 우리 몇 밤 자고 오는 거야? 어? 가면 친구들도 많겠지?
2: 아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사경에 가는 거야. 너만한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다만 찬송은 크게 부를 수 있을 거야.
1: 근데 꼭 멀리 놀러 가는 것 같잖아. 너무 신나.
2: 엄마도 오랜만에 사경회라 기대되는구나. 어, 권사님, 짐이 그게 다예요?
3: 아, 집사님이 먹을 건 다 챙긴다 하셨으니까 나는 뭐, 그, 뭐, 성경책하고 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2: 그래도 며칠은 다녀올 텐데.
3: 가서 그냥 대충 강물에 몇 가구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 아이고, 아, 이게 다 뭐야? 다 집사님 짐이에요?
0: 이거 아직 다 챙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3: 아니, 누가 보면 이사 가는 줄 알겠어요.
0: 엄밀히 말하면 이사가 맞죠.
2: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결정인데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4: 수레가 덜컹거리며 출발한다. 아이의 노랫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우여사의 마음은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간증은 그녀를 다시 끌어내렸다.
5: 저는 고문당하다 돌아가신 고 김근영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일제의 자백 강요를 거부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제 남편은 하나님 품에 안겨 되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형무소에 뛰어갔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4: 간증이 이어지는 순간에 오 여사는 급히 일어나 예배당을 빠져나간다. 박 권사는 놀라 따라 나가지만 오 여사는 이미 멀리 달려간 후였다.

0: 주님을 붙들어야 했는데 나는 그날 주님을 버렸잖아. 내 입으로 모른다 말하고 침까지 뱉었어. 이 안에 난 들어올 자격도 없어.
1: 교회를 뛰쳐나온 오 여사는 외딴 담장 아래 쪼그려 앉아있다.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 속에 풀벌레 울음소리가 구슬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방금 간증을 전한 여인이 오 여사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오 여사 옆에 살며시 앉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만 있다.
2: 자매님,
0: 멋진 남편분을 두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으셨잖아요. 저는요,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매님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

0: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1: 사실요, 전 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꺾어버리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배교하라면 하고 말지. 그렇게서라도 살아 돌아와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건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이지만 남겨진 저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에요. 아이를 끌어안고 어찌 살아가야 하나 밤마다 울었어요. 사람만 돌아온다면 부끄러워도 좋고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사실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 자매님 마음이 어떠실지 알아요. 우리는 서로 상황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난 죽음 속에서 아파하고 자매님은 살아서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요? 전요, 이거 하나는 알겠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더 이상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2: 두 여인은 오래도록 함께 울었다. 죽음과 삶, 다른 길로 왔으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하지만 그 자리에도 은혜가 있었다. 주님은 두 여인을 빠짐없이 다 품고 계셨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10화 주님께서 아십니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원어들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고 찾을 게 있으면 찾고 갈급하면 두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꼭 구하고 꼭 찾고 꼭 두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세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서 두드리기까지 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려고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께 가까워지고 그 문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별을 캐는 밤, 심흥문 시의 정혜련 곡으로 바리톤 길병민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창가 앞에 온갖 좋은 것들을 따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별밭으로 가서 뭘 더 캘 것도 없고 그 별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 계획, 내 욕심, 내 체면 모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를 챙겨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에게는 섬찌박이와 어버이날에 불리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군인들에게 유명한 군가 진짜 사나이로 유명한 작곡가 이흑열의 작품 더 만나보겠습니다. 작곡가 이흑열은 1909년 7월 17일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는데요. 함경남도 원산이 지금의 강원도 원산입니다. 어린 시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며 서양 음악을 접하게 됐고요. 일본 동양음악학교 피아노학과로 유학을 떠나게 되지만 피아노도 없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귀국해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흑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땅거미가 지는 저녁까지 뒷산부터 먼 산까지 산이란 산은 누비며 솔방울을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이미 솔방울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로 유명한 일화죠.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피아노값 거금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요. 1930년 그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3원이었다고 하니 400원은 지금의 가치로 어림잡아 4천만 원쯤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흑열 작곡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나 봅니다. 작곡가 이흑열의 아버지는 그간 4살 때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의 삶은 그 자체로 더 고단해졌을 것입니다. 힘겨웠던 어머니의 삶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낸 어머니의 마음 지금 함께 하시겠고요. 한국의 성악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코스모스 노래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한과 서글픈 정서를 담아낸 바위 고개 이렇게 이흑열의 작품 세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흥열의 가곡 세 곡 이어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바위곡의 이흥열 작사 작곡이었고요. 바리톤 김성길이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어머니의 마음 1938년도 곡으로 한국 최초의 문학 박사였던 양주동 박사가 가사를 지어 오늘은 베이스 김요한이 노래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드렸던 곡이 코스모스 노래함 이기순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바위곡의 이 작품은 이흥열 초기 작품으로 고향인 원산에 있을 때 작곡한 곡으로 교과서에도 실렸던 곡입니다. 민족의 서글픈 정서와 그리움을 담아 일제강점기 아래 탄압받던 우리 민족의 한과 울분을 잘 담아낸 곡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흥열의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두고 일찍 죽은 남편의 역할까지 하느라 고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자손까지 번창케 하셨습니다. 작곡가 이흥열은 전국 40여 개의 학교에 교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흥열이 만든 교가는 불리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것들이 훨씬 많음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산울림 박화복 씨의 이수인 곡으로 난파 소년소녀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이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있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구함이 없는 것 자체가 교만임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려 구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흥렬의 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부끄러움. 주요한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합니다. 평안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아파트 한 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파트 하나 사는. 근데 결코 그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겁도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도 목적이 있어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종이 하나도 목적 없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적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 때 컵으로, 이거를 만들 때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만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시점이 와요. 깨닫는 시점. 근데 그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 임종을 앞두고 깨달아. 죽음을 앞두고 아유 내가 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몰라. 내가 왜 이거 붙들고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그리고 그때 후에,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건강, 또 부하게 사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 또 한 가지 오래 사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으로 들어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무엇이 그를 뒤로 물러서지 않게 했을까?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뭐가 있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곳은 사실 다메섹 도상은 바울이 회심하고 회개한 장소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회심한 사건만이 아니라 거기서 뭐를 받았냐? 사명을 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언제 시작했냐면요. 오늘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 순종할 때 사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그 길로 가면 뭐가 있다고 말하냐? 고난이 있다고 말해.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 고난이 없는 것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어려움이 있죠. 잠과의 싸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어떤 싸움이 있죠. 모든 것은 다 고난이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할 때는 너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낭독했어요. 그것을 만들 때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침입자를 지켜 보초 군인 개미가 있어. 어떤 개미는 아픈 개미를 치료해 주는 개미가 있어. 어떤 개미는 집을 짓는 개미가 있어. 어떤 개미는 음식을 만들고 장만이 우는 개미가 있어. 다 목적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뭐라고요? 택정함을, 택함을 받았다. 바울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뭐 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나오냐? 사명을 갖추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 세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요. 생일 축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케이크 놓고 왜 태어났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로 내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진짜 심오한 진리가 있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간 거지. 모든 사람을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뭐를 깨닫는 날이 오냐면 사명을 깨닫는 날이 와요. 전 고등학교 때 전도하다가 전도지 들고 막 친구들하고 전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왔어요. 너 뭐하고 살래? 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래? 라는 물음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고 살고 싶어. 뒤돌아 가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응리하고 태어날 때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뭐를 깨닫는 게 중요하냐?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냐? 짐승처럼 사는 거죠.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삽니까? 잘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살죠. 또 살기 위해서 먹어. 목적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명을 알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시작이 출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점은 사명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 있는 소들도 사명을 얹는 날이 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봄에 얼마나 바빠요. 근데 소가 쟁기를 그 물이 많은 곳에 그 논을 갈 때 힘드니까 소가요 가다가 그냥 푹 이러고 있어요. 거품 막 흘리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소를 데려다가 놓고 쉬게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시켜. 그러면 또 가. 어느 날 오늘 여러분 나에게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깨닫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썼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명을 깨달으니까 정반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는 왜 태어났냐?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고난보다 사명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 날짜라도 나는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고3들 학생들한테 내가 어디를 가라고 얘기해요? 신학대학교 가라고.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고난이 와도 그 사명을 감당해요.

당해. 자,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명으로 가는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길에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하여? 바울이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감옥에 잡혀간다는 거 알고 있는 그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막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해. 왜 우냐? 내 마음 아프게 왜 우냐?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이미 각오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명예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권력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당신 돈을 줄 테니까 가세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겠어요? 못 가요. 당신 명예가 생기니까 가세요.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하죠. 힘든 거 하기 싫어합니다. 아픈 거 사람들은 싫어하죠. 제가 지난주에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4층 주방에 야외에서 쓰는 에어컨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들이 4층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너무 더워서 자기 사비로 그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봤더니 우리 막내 여전도 자기 아내가 이번 주에 식사 상번인 거야. 이번 주에. 내가 그 생각을요 3일 동안 했어요. 야, 만약에 우리 아내가 더울 때 주방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내가 에어컨 설치해 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60년대 태어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 요즘 남자애들 봐봐요. 우리 교회 젊은 애기들 안고 밥 먹이고 밥 먹을 때도 아내들은 옆에 있고 자기가 먹이고 집에 가서 또 육아하고 쟤네들 키우는 걸 남편들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난 지금 태어났으면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하기 싫은데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그러죠.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희생하는 일, 헌신하는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는 고난도 그는 능히 감당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는 불이익도 그는 감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갈 때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 알았죠. 죽음이 있는 거 알았죠.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이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사명이 분명하니까. 오늘 사명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함부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귀하지.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알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둘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보다 귀하게 여기고 달려가는 우리 논산안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케냐 마가디에 갔을 때 자동차가 있는데 완전히 다 너덜너덜한 자동차. 여러분, 앞에 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옆에 유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앞에 범퍼 멀쩡해요? 다 떨어졌어요. 저 문을 열으면 내가 볼 때 문이 안 잠겨. 그런데 저 차는 쓰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마가디 가서까지 가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찍어왔어. 그리고 그때 내 마음속에 생긴 생각이죠. 너덜너덜하기까지 사명을 다한 자동차처럼 나의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살자. 저 자동차를 보면서 그래, 나도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저렇게 달려가야 되겠다. 자동차를 보는 순간 그게 딱 오는 거. 정말 저 자동차는 내가 봤을 때 수십 년 됐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10년 안 돼서 갈고 가르니까 저런 자동차를 볼 일이 없죠. 근데 사명의 길로 갈 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정말 마음과 육체가 너덜너덜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도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어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가 노예가 되지 않아요. 성공과 출세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작은 돈에도 흔들립니다. 왜? 욕심이 있으니까.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이 안 돼. 왜? 아까워서.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안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명예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여러분의 건강도 사명을 위해, 물질도 사명을 위해, 여러분 시간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돈 때문에 삽니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성공 때문에 삽니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아파트 장만하려고 삽니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 가는 정말 탁월한 영적 리더가 된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핍박이나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명보다 뭐가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오늘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가 중요한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오늘 여러분, 뭐가 중요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임종을 앞두고

0: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고 사명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움을 어떻게 붙잡아둘까? 아름다움이 어떻게 머물게 할까? 뒤로 아름다움아 아름다움아 아름다움아 뒤로 포기하라 내버려두라 잃어버려라 그분께 드려라 그분께 맡겨라 그분이 더 아름답게 돌려주신다 잃어버린 것들을 더 찬란하게
1: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인은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찬란하게 돌아온대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홉킨스의 이 시는요, 원래 아주 긴 시예요. 두 가지 메아리, 어두운 메아리와 황금빛 메아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두운 메아리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붙잡아 두냐고 묻습니다. 예를 들면 젊음, 건강, 관계, 시간 같은 거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이죠. 어떻게 이것들을 붙잡아 둘까? 그런데 그걸 들은 황금빛 메아리가 대답합니다. 포기하고 그분께 드리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더 찬란하게 돌려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으신가요? 지나가는 것들 앞에서 두렵고 아쉬운 마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잃어버린 것들을 더 아름답게 돌려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읽기 싫으세요? 또 어떤 걸 돌려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연들도 다 좋고요. 그리고 이 7월의 마지막 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지난 7월이 어떤 7월이었는지 어떤 한 달이었는지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2026년 8월은 어떤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보내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매일 저녁 전해드리고 있죠. 자,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의 마지막 날 저녁 기도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문은 특별히 7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달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는 내용의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기도문 링크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쉼을 얻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

0: 피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3186번님께서 기도원 300용사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기도문이요 하시면서 받으신 성경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베이지색을 받으셨네요. 3186번님. 이게 보니까 베이지색도 있고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던데 다 랜덤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86번님 인기템 중에 하나였던 베이지색을 가지셨군요.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8406번님 저녁기도문 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2753번님은 갑자기 다가온 걱정과 염려를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오늘도 기도문 감사해요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괜히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일상을 망치기도 합니다. 뭐 그 경중을 제가 다 알 순 없지만요. 어찌됐든 이런 마음들 또 이런 시기들을 지낼 때 우리 2753번님처럼 나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또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753번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축복합니다. 0715번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도문 처음 신청해봐요.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0715번님 반갑습니다. 1278번님 오랜만에 들어요. 부서 이동으로 이제는 출퇴근길이 멀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부서 이동하셨군요. 1278번님.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참 난감하죠.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적응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꽃을 피우시는 우리 1278번님 되시길 바라겠고요. 출퇴근길이 멀어서 이제는 행저질 나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뭔가 요즘 말로 우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가워서 웃음이 나기도 하면서 또 오랜 시간 장시간 운전하실 우리 1278번님 걱정이 돼가지고 뭔가 슬프기도 한 그런 양가 감정입니다. 어찌됐든 1278번님 반갑고요. 안전운전 늘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저녁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7월 31일 금요일자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8월이에요. 7월의 마지막 날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오늘자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도 듣지만 잠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 듣고요. 오늘 잠언 20장 함께 나누시죠.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잠언 20장 포도주는 비웃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맥주는 시끄러운 사람이 되게 하지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마다 지혜롭지 못하지 임금이 화내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지 그의 화를 돋우는 사람은 목숨이 위태롭지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람에게 명예로운 일인데 미련한 사람은 다들 싸움을 일으키지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아서 거두어들일 때 뒤져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지 사람 마음의 계획은 깊은 물이어서 깨우친 사람은 그것을 길어올리지 자신을 한결같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 흠없이 살아가지 의인은 복 있을 거야 그의 뒤를 잇는 자손들은 임금은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 나쁜 일을 모두 가려내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 말끔히 씻었어 난 죄가 없고 깨끗해 라고 무게 다는 추 두 개 곡식 채는 그릇 두 개 둘 다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야 아이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자신이 하는 일이 깨끗한지 올곧은지 듣는 귀와 보는 눈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지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도 몰라

눈을 떠라 배부르게 먹을 거야. 별로다 별로야 라고 물건 사는 사람이 말하고서는 멀리 가서 그제야 뽐내지.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알고 말하는 입술이 값진 그릇이지.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옷을 챙기고 다른 나라 여자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을 볼모로 잡아라. 거짓으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콤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입에 자갈이 가득할 거야. 계획은 의논을 해서 세우고 뛰어난 전략을 따라 전쟁을 벌여라. 헐뜯으며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고 다니니까 입술을 벌리고 있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그의 등불은 어둠 한가운데서 꺼질 거야. 처음에 급히 늘린 재산이 나중에는 복이 되지 못하지. 내가 나쁜 짓을 갚아줄게 하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려라. 그분이 너를 건져내 주실 거야. 무게 다는 추가 둘이면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아.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자기 길을 깨달을까? 사람에게 덫이 되지 거룩하다 하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단단히 약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임금은 악인들을 키질하듯이 가려내고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지.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숨결이야. 뱃속 구석구석을 살피지.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임금을 지켜주고 임금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임금 자리를 유지하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자랑거리이고 늙은 사람들에게는 흰머리가 아름다움이지. 매를 맞아 멍든 상처는 악을 없애고 매질은 뱃속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할 거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20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한 달의 끝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메마른 영혼은 언제나 주님보다 이를 앞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익숙합니다.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믿음에 식었다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에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8월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게는 안식을, 무더운 폭염 속에 일하는 이들에게는 보호하심을, 병상과 외로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 또한 사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특별히 7월의 마지막 날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기도문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0038번님, 기도문, 오늘도 익숙한 목소리가 정겹습니다. 주님의 숲 듣고 싶어요. 신청곡까지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1070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읽어주신 잠언 말씀 중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귀에 꽂혔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참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가지고 다시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1070번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8173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다슬 PD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보내주셨고요. 평안하세요 8173번님. 8404번님 정체되는 퇴근길 차 안에서 평안함과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 또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는 우리 8404번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해요. 8404번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또 계속되는 행저질라가 있으니까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가 방송사에 문의가 와요. 알파벳이 막 적힌 알 수 없는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저는 기도문을 받고 싶어요. 뭐 이런 전화들이 오는데 그 알 수 없는 알파벳 링크를 누르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요. 바로 행저질라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행저질라 오늘의 7월 마지막 날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0038번님의 신청곡 주님의 숲 우리 함께 들을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7월 한 달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 피우는 다음 달 8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터닝포인트 물된 동산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말, 사울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배에서 쫓겨서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칼을 빼어서 그것은 나를 찌르라. 어차피 내가 지금 상해에서 몸이 상해서 죽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사에 붙잡혀가면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나를 좀 죽여다오. 이게 사울 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타락해서 결국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이렇게 목숨을 잃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오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사실 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이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아름다운 말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정말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애가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좀 웃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자매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무슨 말을 남겨야 말씀을 드리고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사실 레위기의 마지막 말, 결론이에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다음 주에 살펴볼 27장은 사실 부록입니다. 부록. 그런데 중요한 말,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결론이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마지막 말이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레위기 결론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항.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며 순종할 때 참된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부분은 복의 장이다. 복의 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의 장에 무슨 약속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26장 철을 따라 내리는 비, 철을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약속해 주겠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평화와 안정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고 너희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받을 복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복, 최고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래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를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기 복 축복하는 장에 시작할 때 먼저 복을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정말 나를 잘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진짜 하나님을,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가짜 신에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짜 신을 섬겨요. 사람들은 우주 안에 있는 뭔가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 존재가 뭐예요?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달신, 밤에 정한수를 떠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에게 비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의 별, 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고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산이나 바위를 놓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큰 동네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나의 소원을 빌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 나무나 산이나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 우주가 신이고 우주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 우주가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시작이 응애하고 내가 태어난 것처럼 우주도 태어났어요.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한 점이 생기더만 뻥 하면서 빅뱅처럼 뻥 크게 대폭발이 해가지고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주가 사람이 자라나듯이 성장해가요. 그러다가 우주가 어떻게 늙어서 우주도 죽어요.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죽듯이 우주가 늙어서 죽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죽으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주가 죽으면 우주 안에 있는 달도 태양도 죽고 달도 죽고 별도 죽고 산도 죽고 나무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죽어버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연 만물을 섬기고 범신론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주를 포함하는 오직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우주는 사람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유한하고 태어난 것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은 뭐라고요?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참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에 이것만 있으면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그것을 오늘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해 드리는 거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6장 4절 5절에 철을 따라 비를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농사가 잘 되고 너희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6절에서 8절은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이 백성이 번성하고 잘 되도록, 창대하게 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고 우리가 잘 되게 해준다. 온갖 복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해주는데,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기가 말씀하는 게, 하나님 잘 믿고 너희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원하나? 가장 큰 복은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복덩이리다. 나를 경외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때 우리가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불순종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한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주변 나라가 너희 쳐들어오고 너희가 지은 것을 다 빼앗기고 너희는 도망하게 다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하며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혼내시고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사 이렇게 담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또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래도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이런 벌을 내리리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23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대항하면.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안 하면 뭐라고 하냐면 벌을 7배나 내리겠다. 7배나. 26장 28절을 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8절부터 그렇지 않으면 7배 벌을 내리신대요. 강하게 때리시죠. 21절에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7배나 하고 그러면 23절, 27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것,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줄 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등을 보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걸 안 듣고 눈을 가려요. 테이프로 그걸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차가 고장났는데 엔진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경고등이 떠요. 말펑션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고등이 들면 그걸 어떤 사람은 하얀 테이프나 청테이프로 그걸 딱 위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그 차가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도 그냥 청테이프나 하얀 테이프를 딱 붙이고 난 몰라요 하고 다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경고의 목적, 경고하는 것은 징계하려고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작은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사인을 주세요. 내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성령께서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즉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사인을 보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남의 사람의 경고등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됐다든지 어떤 아픔이 생기고 병이 들었는데 찾아가서 당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만 내가 해석하면 돼요. 남이 아플 때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만 생각하면서 쉬 하면서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아닐 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뭐 몸 관리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체질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병 걸리고 저 병이 걸리고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칠 수가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그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 안 되고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질병이 걸렸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친한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생각하면서 조금만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자꾸 요청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기도 제목 있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 제목 있으면 부모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하는 것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세 번째, 오늘 레위기 26장이 알려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 백성들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했지만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성전도 파괴되고 성도 파괴되고 끌려가는데 여기서는 옷을 입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지만 벌거벗긴 채로 그냥 짐승처럼 끌려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런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보면 레위기 26장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내 새끼다라고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놀이터를 쭉 그림처럼 가짜 가잖아요. 근데 아주머니끼리 이제 서로 막 이웃끼리 막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아이가 저기 넘어져서 울면 울음소리가 그 많은 아이 중에 내 애가 울면 내 귀에 들려. 남의 집 애가 울면 잘 안 들려. 아 우는구나. 내 애가 들면 꼭 내 귀에 들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부모 자기 자녀의 귀는 소리는 다 들려요. 이렇게 같이 다 놀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놀아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다른 애들이 소리 질러도 별로 안 신경이 안 써요. 그런데 내 애가 소리 지르면 아, 쟤가 왜 저래? 쟤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봐요. 수영장에 애를 데리고 이처럼 수영을 할 때도 내 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제 집사람이 토요일에 직장 갔다 토요일에 동네 그 주민들과 함께 그 이웃들과 함께 얕은 수영장에 같이 갔대요. 얕은 수영장에 같이 갔는데 애가 무릎 정도밖에 안 물이 없기 때문에 애가 뭐 여기 빠져서 어찌 될 확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웃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애가 조금만 할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무릎 조금 얼음 무릎 정도 올라되는 크기에 애가 무릎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쳐다보면서 아 쟤는 재밌게 노는구나 하면서 막 걔는 들어갔다가 막 했다가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재미있게 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오직 한 여인이 뛰어나간 거예요. 저희 집사람만. 제 아내만 막 뛰어나가서 애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미끄러져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서 이렇게 위로 들어갔다가 또 살려고 발을 어떻게 또 팍 해서 위로 올라오고 그게 깊지 않은데도 애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0: 사람의 애를 잡아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의 눈에는 애가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환경도 주고 저 환경도 주고 이렇게도 돌보고 저렇게 돌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대충 눈 감아줘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게 보여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대충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정확하게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있는 사람을 눈 감아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이미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쭉 살펴가면서 뭐야? 하나님이 죄를 속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소나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소 위에 양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대신 옮깁니다 하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어야 그 자리에 이제는 그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구약에서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복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 앞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등을 보면 뭐라고요? 돌이키라. 경고의 등을 테이프로 가리지 말아라. 억지로 부인하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에 파묻혀서 발과 손을 담그고 있어서 아직도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새생명 신앗갈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갈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

0: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을 통해 날마다 기적을 이루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곡으로 Why Does It Snow 그리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리고 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곡으로 나의 마음을 Refiner's Fir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빈야드 카페의 1집 중에서 로윈 애덤스 크레인의 곡으로 I Love You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테리 맥알몬의 곡으로 주를 찬양하며 I Just Want to Praise 그리고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Tis So Sweet 구주예수 의지함이 아카펠라 곡으로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빈야드의 초창기 음반 칼 터틀의 곡으로 호우제너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찬양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또 어떻게 자라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낸 눈빛,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찬양 가운데 풍성한 쉼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네,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찬송 들으시고요. 동역자, 트리니티 음반에 실린 찬양, 그리고 김지혜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면 좋을 기도 제목들 나만 알고 있는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들 또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조유진이 찬양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동역자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리스너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즈가든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세상 모든 풍파너를 저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사랑씨앗 김관호의 찬양까지 나눴습니다. 1896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어제 오늘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독방 육아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제 옆에 계신데도 제가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우리 주님께 소홀히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괜찮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신청 찬양 연평안의 교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독박 육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1896번님께서 나눠주신 이 신청 찬양 들으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전태준의 음반에 실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오늘도 연주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 62편 9절 말씀. 아멘. 세계적인 대부호이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하워드 휴즈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수많은 재산과 명예를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당대 지상 최고의 부를 가졌던 이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집착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한눈에 사라질 입김이나 한숨처럼 허무한 것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빠진 삶의 결말은 빈손일 뿐입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김경현님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와 이영선님의 세상의 헛된

헌신을 버리고 연주 찬양으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당대 최고의 대부호로 알려졌던 하워드 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을 보는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경험해본 이들의 고백이 참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워드 휴즈도 마지막 말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반복했고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성공은 손에 쥐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헛된 것들을 움켜쥐려 애쓰다 보니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짜 삶의 목적을 놓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보내시면서 언젠간 사라질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패밀리 워십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스티브 달무디의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영어 찬양과 민호기님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이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썸머 스페셜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1478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벳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삼종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음성 외에는 메들리 연주 찬양과 박민혜님의 날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존슨의 Love Came Down,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영어 찬양 가져왔습니다. 이 찬양은 삶의 폭풍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잔잔한 멜로디와 또 담담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의 Love Came Down, 그 사랑이 내려와. 이 찬양과 어제 생긴 밴드의 거기 너 있었는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지명현 목사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중국 사람이 새 신발을 사려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신발 가게를 들러 원하는 신발을 고르던 중에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인을 찾았는데요. 주인장 미안한데 내가 뭘 놓고 와서 집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소. 지금 신는 신발이 너무 해졌으니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주인이 무엇을 놓고 왔냐고 묻자 이 사람은 내 발 크기를 잴 줄자를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니다. 주인은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줄자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말에 그 줄자에 맞춰서 내 발을 짚고 신발을 사려면 그 줄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고요. 중국시대의 유명한 철학가 한비가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한비자에 실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줄자에 대는 것보다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더욱 확실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은 넘치는 사랑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두려울 때 붙들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harity Gale의 I Speak Jesus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코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힘든 날, 기도할 말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나.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도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뭐 뜻대로 된 날도 있고 영 안 풀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했어야 했던 일이 있고 못한 말도 있고 괜히 했다 싶은 말들 뭐 그런 게 이상하게 떠오르죠. 그런데 그렇게 자책만 하다 보면 한 주가 후회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도 이번 한 주 무사히 지냈다, 끝까지 버텨낸 것 뭐 그거 하나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한테도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번 한 주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한번 전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우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그레이스 투 유. 평소보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꽉 채워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리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강수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뉴턴의 영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달빛 가스펠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 여름 썸머 스페셜. 오늘도 다양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또 주일은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썸머 스페셜, 벌써 세 번째 썸머 스페셜이네요. 그쵸? 오늘의,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죠. 오늘의 제가 전반적인, 썸머 스페셜의 컨셉은요.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이 늦은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좀 차분하면서도 그러나 좀 소울풀한 그런 찬양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양하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하셨던 예전의 찬양들부터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지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여름 휴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이 여름을 즐기시죠.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아주 소울풀한 목소리들의 주인공들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프레이즈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서 들으셨던 목소리는 이실라의 주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I'm Nothing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정말 이 묵직하면서도 깊은 소리의 주인공은 장근희 사역자입니다. I belong to you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연일 막 폭염에 대한 경고 문자가 막 날라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그런 문자들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문자를 내용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또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좀 다르긴 해요. 에어컨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 번쯤 우리는 또 믿는 자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나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무더운 날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 중이신가요? 휴가지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대부분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관광지를 다니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피곤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휴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 휴가지에서 주님과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은 좀 특별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주님과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 좋은 찬양들로 계속 이어갑니다.

가게에게 바람이 민다. Funny Funny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남궁송옥의 기쁨의 춤. 남궁송옥 2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아마 가게에게 찬양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잠깐 활동했었는데요. 예, 그 날짜를 보니까 2012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객이라는 남성 듀오입니다. 남자 듀엣인데 이 바람이 민다 말고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팝 R&B라 그러죠. 팝 R&B의 장르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또 찬양하셨던 팀입니다. 뭐 남궁송옥님이나 유효림 사모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여름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가족과 지내면서 이런 좋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있고요. 이 얘기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기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뭐 제주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나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전시관 같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뭐 좀 그거 알아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작품들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그림이나 사진이나 전시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참 멋지기도 하구나.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와 뭐 어딘가를 가실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학부형

생각들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 정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의력을 이렇게 또 누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니까 저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네요. 주변에 또 정보 찾아보시면요. 정말 좋은 전시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관람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관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신지 모르겠네요. 김관호 전도사님의 비틀거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헤리티지의

김관호의 비틀거리고 김관호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헤리티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버지라는 곡의 원 제목은 Father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이집트 왕자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헤리티지가 커버한 곡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OST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이야기이죠. 되게 유명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Father이라는 아버지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셨던 곡이에요. 그래, 원래 이 원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브라이언 맥나잇이 불러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다윗? 네. 저는 그 시사회 때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여름에 또 갈 수 있는 곳이 극장 아니겠습니까? 극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또 좋은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PPL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귀한 기회가 생겨서 함께 시사회를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길어요. 러닝타임이 꽤 긴데 그 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 장면보다도 다윗의 전체적인, 짧지만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뭐 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을 먼저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뭘 들을까요? 많은 곡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아, 이 찬양 듣죠.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숲에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찬양은 라스트의 이길 끝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이 여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썸머 스페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8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 8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계절이지만 달력의 새 장을 넘기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폭염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하고 청량한 주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드리는 그런 찬양과 함께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해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가득 채우듯 내 영혼의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의 불볕더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얼음냉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청량함을 선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2장. 그때에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족의 딸을 취하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 보니 실로 그가 아름다움으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그를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그녀는 그를 위해 갈대로 짠 함을 가져다가 역청과 칠로 쌓아 바르고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가의 갈대숲에 놓아두었고 그 아이의 누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몸을 씻으러 내려왔고 그녀의 신어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녀가 갈대숲 속에 한 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하네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열어서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아기를 가볍게 여기며 이는 히브리족의

아기로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 대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전 먹일 어미 될 여자를 불러와 그녀로 하여금 당신 대신 저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가라 하였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에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그대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에게 상급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나매 그녀가 바로의 딸에게 그를 데리고 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실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족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역을 볼 때 한 애굽 남자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가 이리저리 돌아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남자를 쳐 죽이고 모래밭에 감추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 잘못한 남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너의 벗을 때리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그대를 우리 우에 다스리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대가 애굽 남자를 죽이더니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따지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틀림없이 이 일이 알려졌도다 라고 뇌까렸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니 모세가 바로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일곱 명이 와서 물을 기르며 자기 아비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려고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의 목자들이 다가와 그녀들을 밀어내니 모세가 일어나 그녀들을 도와서 그 짐승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비 루엘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너희는 오늘 어찌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해 단호히 나서서 우리의 짐승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딸들에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두고 왔느냐 너희는 그를 불러 떡을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니 그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르며 실로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긴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에 애굽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에 지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로 올라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하루속히 또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하게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병환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로를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로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로를 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갈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였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서 그냥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내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렸더라고요. 근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식 같은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걸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 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로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집이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 한 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눌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 더 뭔가 힘을 낼 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걸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속을 더 알차고 달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더위와 땀방울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연결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는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크게 외치며 당당하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8월 한 달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제가 늘 기도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활짝 펴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지뢰의 원리를 발견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한 지뢰와 설탕이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시라쿠사의 히레른 왕은 직접 시연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백사장에 놓인 작은 배에 병사들을 가득 태우고 지뢰의 원리를 사용해 배를 바다로 띄웠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평범한 막대기로 그리고 받침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받침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죠. 받침대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으로 들게 된다는 것이 지뢰의 원리죠.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우스 기니스의 저자는 이 지뢰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받침점 위치를 찾는 순간, 받쳐야 하는 그 올바른 위치를 찾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명이야말로 인간의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며 가장 심오한 동기부여이며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주여 내 뜻대로, 이어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부름바다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잡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주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번에는 김혜실의 합창단의 목소리로 조금 전 함께했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0: 내용은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했는데요. 트루바의 고원석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8월의 첫날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함을,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0: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북녘 땅, 고향을 위한 이 기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피아노 연주의 이윤정 씨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남과 북, 한반도 땅을 밝히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진리의 열쇠를 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C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북한어 표현으로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평안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의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보리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
0: 아.
1: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0: 네.
1: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던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치.

0: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1: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0: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네. 처벌을 하는 거죠.
1: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0: 네.
1: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 도구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1: 네.
0: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강제 귀국은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1: 네.
0: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넌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1: 네.
0: 또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맞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1: 네.
0: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래서 이 또 중국에 있는 외화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0: 네.
1: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0: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1: 네.
0: 좀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 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의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1: 네.
0: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 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0: 네.
1: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0: 그렇죠. 따가운 시선들 당연히 있죠.
1: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1: 아.
0: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1: 네.
0: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1: 네.
0: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0: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뭐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0: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1: 네.
0: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1: 네.
0: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 분자
1: 네.
0: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1: 네.
0: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1: 네.
0: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1: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뭐게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1: 네.
0: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실수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1: 네.
0: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테죠.
0: 네.
1: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0: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골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면은 이제 어느 한 권사님 중심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골인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일이면 예배 끝나고 잔치를 보려고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0: 이 교인들이 보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 날 음식을 많이 갖다가 이제 재료도 사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해가지고 재료를 많이 사다가 절여놓고 잠겨놓고 주일날 이제 음식을 끓이는데 토요일날 밤에 소위 이제 소고기나 이런 중요한 음식 재료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음식이 모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 담당인 그 A 권사님이 이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이 도둑질에 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 잔치 음식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몰래 와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 주방에 있는 소고기를 많은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을 잡았어. 권사님이. 그렇지만 A 권사님은 입 밖으로 그 젊은 여집사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어떻게 퍼졌냐 하니까 그 A라는 권사님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매번 토요일날 음식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말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혼자 선한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사실은 신속 챙겼다고 아주 고기하고 중요한 음식을 싹싹 뒤로 빼돌렸다고 도둑이라고. 아, 사람들이 권사님 안 가면 피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권사님하고는 지금 말도 안 하고 점점 권사님은 외톨이가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늦가을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시골에 부흥회를 해서 큰 은혜들을 받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회개문이 열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끝날 무렵에 소고기 도둑질을 간 그 젊은 여집사 있잖아요. 그 여집사가 일어섰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저 권사님은 누명을 받은 거라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친정어머니 때문에 다섯 번 소고기를 훔쳐갔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A라는 권사님의 도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보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누명을 쓰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왕따 시켰다고 죄송하다. 권사님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때 권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단지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저는 침묵을 지킨 것뿐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견디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힘듭니까, 인생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치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내게 속한 자라의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예수님 말씀 내가 결단코 살릴 창피해 주겠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냉수한 것이라 섬기는 것. 상 안 주셔도 돼요. 빚을 갚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양이 속을 새깁니까? 양이 등에다 칼을 꽂고 이사 갔습니까? 양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양이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양이 얄밉습니까? 끝까지 양을 주십시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8월 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대구와 제주, 강릉,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함흥, 서울,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 광주가 25도, 강계와 춘천이 24도, 청진이 23도, 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부산 38도, 대구와 강릉, 포항이 37도, 대전과 광주, 여수가 35도, 서울과 춘천이 3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3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 개성이 32도, 함흥 27도, 청진이 24도, 해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없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야.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요 세 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야.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 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줍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 부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The world as I see it 에서 아래와 같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진은 매일 아래에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일, 밀, 보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질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렛 대왕이 통치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사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사벳 여

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러므로서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재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덮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가서 장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추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지요.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지요.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지요.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십니다.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 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꺼다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끓이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에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랬어.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안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십조 십일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십일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뜻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십일조. 어머니는 묵묵히 십일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십일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고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고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적어도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1874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생후에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6주밖에 안 됐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0: 로 나의 영원한 목수자 기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담아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0곡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의학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수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반겨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었으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어느 날 한 부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 회사나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찬송을 불렀죠.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 이 기도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오늘의 뉴스는 기쁨과 명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굿모닝 뉴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의 뉴스는 밝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오늘 나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려 이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모두 아침마다 이 말씀을 실감하며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서로 간에도요. 지난밤의 우울과 침체는 이제 그만입니다. 전날의 후회로 자신을 들볶는 것도 그만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넘어졌다고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0: 성령님께서 제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더 알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내 하나님,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 원수인 저를 아들로 낳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명랑을 아침을 여는 내 첫 번째 뉴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1: 8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앞의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시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아, 네 백성이나 다스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섬겼습니다. 하도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자 백성은 돌을 던져서 하도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에 반역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뛰어난 군인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가문에서 모은 백성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야야,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여러 성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에 건설한 요새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요새로 만든 다음 그곳에 지휘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모든 성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성에 사는 백성을 자기 밑에 두고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도와주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과 결혼했습니다. 마할랏은 여리못과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비하일은 엘리압의 딸입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마할랏이 르호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입니다.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습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에게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다른 아내들과 첩들보다 마아가를 더 사랑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뽑아 그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요새에 자기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고 아내들도 얻어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까닭은 르호보암과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삭은 전차 1200대와 기마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잘못을 뉘우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주겠다.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치자 여호와께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형편이 좋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뽑으신 성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가 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습니다. 아비아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는 뛰어난 군인 4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로보암도 뛰어난 군인 80만 명을 이끌고 아비아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다. 르호보암은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을 막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의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안에 특별한 상 위에 빵을 놓아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싸우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아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아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아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아비아의 군인들이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야와 유다 군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에게서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성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해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선견자 이또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의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요. 우리가 애써 주께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의 유다 군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마을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들에도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박은아입니다. 8월의 첫날 인사드리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발걸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 또 영혼을 위해 이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 바캉스를 준비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또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데요.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찬양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소프라노 안나영의 시편 23편 함께 하시고요. 피아노 연주곡 김경미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십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어드립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 삶의 예배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오신실하신 주 아카펠라로 이어졌고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팀뉴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소 공급 없이는 8분 정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 멈췄을 때는 5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능력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그릇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주시는데요. 질그릇 같은 나의 약점도 귀하게 쓰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얘들아 밥물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써머 스페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든 예수님은 큰 폭풍우가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차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걱정이 삶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믿음이 닻이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의 말도 기억하십시오. 때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폭풍을 견디며 이겨내시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동요하는 바다를 진정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의 영혼 속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깊은 곳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발을 내디디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의 일입니다. 영국의 작은 출판사 대표 나이젤 뉴턴 앞에 한 무명의 여인이 원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생활보조금에 의지하며 어린 딸을 키우던 무명 작가였습니다. 여러 출판사는 그 원고를 거절했습니다. 뉴턴 역시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겨우 500부에 불과했지만 그 한 번의 결단이 5억 부가 넘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해리포터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허트입니다. 이 사람은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돈도 부족했고요. 장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내심 많이 소심한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채 그저 이륙했고 성공했습니다. 훗날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해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판사 대표와 여성 비행사,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먼저 움직이는 용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내디딘 걸음이었다면 성도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딛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1년 중 가장 거세게 범람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기다리는 것이 옳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조금은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 주시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이 갈라진 뒤에 강이 마른 후에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 길을 활짝 여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 같은 현실 그리고 요단강 같은 문제가 가득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 말입니다. 바로 그 같은 고난과 아픔, 염려 앞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발을 내디디라.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길을 여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가장 불리한 때에도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단강의 상태를 의미심장하게 한 옥구로 기록합니다. 15절이죠. 상반절인데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내내 물이 가득하여 그 온 강둑까지 넘실거린다. 성령께서는 왜 하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엄중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광야의 햇살, 열대, 뜨거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익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이 불어나는 그런 때, 특히 오늘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봐라, 주의하고 주의해야 할 때다. 바로 4월과 5월 때에 저 북쪽에는 헬몬산, 그 큰 산에 눈이 녹아내리며 요단강으로 유입하고 또 늦은 비, 그 큰 비가 강렬하게 내리는 그런 때 주의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불리한 상황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전,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상처가 크고 아픔이 있어서 도저히 시작도 못할 그런 때 여러 상황들의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넘치는 요단 강변 그곳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뗏목을 만들고 또 여러 건널 방편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제 대열을 정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앞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쳐 업고 나아가라. 2천 규빗 뒤에 본대인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라. 이렇게 구조를 정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본대 이스라엘의 어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렷하게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2000 규빗이라 하면 900m에서 1000m입니다. 어른의 팔뚝 40cm에서 50cm가 1규빗이니 지금 2000 규빗이라 했으니 약 1000m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거리쯤 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넉넉히 놓치지 않고 마치 내비게이션 놓치지 않는 것처럼 이정표 언약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언약궤를 놓치게 되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가장 불리한 현실, 문제 상황.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내 상황은 불리하고 나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시선을 두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불리한 상황, 최고의 불리한 이때에도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확신 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가장 불리한 조건들입니까? 뒤로 하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도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외부적 현실, 불리한 상황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런 불리한 상황 맞닥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현재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메마른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따가운 태양, 괜찮지요. 그런데 이들의 부정할 수 없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 그것이지요. 한 번도 수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위 큰 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거의 다 이 즈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몇 명 남았을 뿐이에요. 홍해를 경험한 그런 경험 이야기로 출애굽 2세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주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라는 범람할 때에는 좁게는 20m, 30m, 넓게는 50m, 60m까지도 벌려지는 그 범람의 현장, 그 물이 넘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연구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특히 단어 하나가 의미가 큰데요. 오늘 본문 연관에서 바다라는 히브리 단어, 그 단어는 무조건 물이 조금 모여졌다 하면 다 바다라고 읽었습니다. 노대야 있지 않습니까?
성전 기구로

그저 거기에 물을 받아서 제사장 같은 이들이 손을 씻는 둥 정결 예식 때 쓰는 그놋큰 대야를 바다라 부릅니다. 모든 것이 물만 모이면 다 바다라고 그 단어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바다, 실제 히브리 말로 바다. 왜? 호수인데 큰 물이니까. 그게 다 바다예요. 사실 오늘 요단강도 바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금 20살 이상 60세 이하 장정들, 남성들만 그 물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따라서 본대는 어린아이, 여성, 심지어는 가축까지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 누구라도 안 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책임자는 더 걱정하지요. 최고 걱정하는 이는 여호수아,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있는 이곳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담대함이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요. 그런 정황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힘들지만 나아갔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떨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 계속 연거푸 기록하고 있는데 물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이 끊어졌다라는 이 말은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1차적으로 물이 끊어졌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동사는 자르다, 반을 쪼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서로 체결할 때 가축을 가져옵니다. 반을 쪼개지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계약 당사자,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자들이 계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과 언약을 파기한다면 이와 같이 되리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 끔찍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한다, 언약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일부러 다른 단어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거푸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아, 언약 상황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또한번 체결하시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마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것에 반을 가르고 계십니까? 물 반을 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끊어지고라는 것은 물을 딱 절반으로 갈랐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인가 정확하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저 상류에 아담 성읍 계곡, 그곳부터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 끝, 즉 사해 끝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염해인 사해로부터 저 상류 한 성읍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은 이제 물을 반으로 뚝 자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참 귀하다, 참 괜찮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약속의 땅이지만 영적 전쟁터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이겠습니까?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들을 지키마, 너를 불꽃 같은 나의 눈으로 다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이 이름들은요, 그 옛날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의 크기, 그들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며 두려워했던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내가 너희를 지킨다, 붙잡아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는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떤 성도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힘내라,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승리케 한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말라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 된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좀 전에 보았는데 연속해서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 집중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 성읍이지요.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곁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고 그럽니다. 왜 이 지명을 일부러 이렇게 거론하고 있을까? 물론 중간이라는 개념, 이 염해로부터 아라바까지 바로 정확하게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보다 더 큰 현실, 그 현실 때문에 이렇게 30km 위쪽의 상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도 없고 제사장들도 느낄 수 없는 그 장소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왔고 요단 강물을 척 받는 그 순간에 성경에 의하면 이제 물이 하류로부터 말랐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정황은요, 그 지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저 상류 적어도 30km 이상 보이지도 않는 것부터 먼저 그곳부터, 그게 10분 전일까요? 3분 전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0: 그때부터 먼저 물벽을 세우시면서 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은 그것을 모르죠. 발을 딱 제사장들이 받는 그 순간에 윗물도 말랐지만 이 올라오면서 정확하게 그 밑에 하류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따가운 햇살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다. 철저한 여호와 이레의 이 증거를 오늘 또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의 환경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먼저 발을 내디뎠다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홍해물이 있는데 지팡이를 높게 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에 마치 물이 끊는 백도가 되는 것처럼 이미 끓게 하시는 모든 작업들을 다 하시고 바로 임계점이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결단입니까? 사명입니까? 순종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내디디라.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찬양의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도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의 식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마더와이즈 회복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성경 공부 모임인 마더와이즈에는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회복 교재 안에 나오는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쉽고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곡은 회복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택하신 주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자기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아신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택하셔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외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는 너와 함께 약혼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 음식은 나의 생명이다. 언약관계 안에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도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초대받았다.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그분의 신부라는 것과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이다. 그분만이 당신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두 번째 곡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 3장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마더와이즈 회복 성경 공부 교재와 찬양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이의 맛을 떠올려 보라. 오이의 맛과 식감은 매우 독특하다. 그 맛을 아는가? 오이를 가져다가 소금물에 얼마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외관상으로는 원래 오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오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이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맛이나 감촉, 냄새가 이전과 결코 똑같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오이이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던 이전의 기능 시스템은 붕괴된다.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죽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유지 장치가 장착되었다.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장치가 들어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인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전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일을 이제 모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 곡은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5장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과 또 회복 교재 안의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앨범

축복하는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음악들과 또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에 대한 소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게 더 짙은 어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 빛 한 줌만으로도 어둠은 지레 겁먹고 사라지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랑이신 주님께 사랑만 받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